0: 토요일 오늘 아침 첫 곡은 핑크와 FUN의 네이트 루스가 함께한 Just Give Me a Reason이었습니다. 저기 노래 듣는데 FUN이 내한 공연했을 때 바로 전에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왔나 봐요. 근데 거기서는 뭐 나름의 또 문화적인 차이겠지만 호응도에서 조금 실망을 했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떼창으로 FUN의 그 노래들을 다 합창을 해버리니까 네이트 루스가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했던 그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무뚝뚝하고 다정하지도 않은데요. 남편 흉보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내 남편 정도면 괜찮네 싶어요. 딱히 칭찬할 건 없지만 갑자기 친구들 얘기 듣다 보면 괜찮은 사람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기본의 어떤 승리죠. 그러니까 8099님 에어컨 좀 아껴서 틀었더니 관리비가 적게 나왔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시원하게 살걸. 4385님 그러니까 참 이래서 적당히가 어렵다니까요. 네. 그래도 적게 나왔으면 다행인 거고요. 7살 조카가 입맛이 갑자기 아재가 된 거 있죠. 제가 자주 데리고 다니면서 해장국을 좀 먹였더니 이젠 피자보다 해장국을 더 좋아해요. 석박지도 야무지게 먹고. 야, 7살. 하긴 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른들 먹는 거 안 가리고. 그때 3-4살짜리 꼬마애가 아주 그 홍어회를 거의 소울푸드로 먹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생각이 또 나고.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무조건 애들 입맛일 거라는 것도 편견입니다. 7467님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토요일 오늘 아침 편안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0: 딱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4만원
6: 회계관리
7: 4만원
6: 재고관리
7: 4만원
6: 생산관리
7: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주말입니다.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게으른 소파의 노래 첫 곡은요, 제목부터 말랑말랑이에요. 바로 바버레츠의 노래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안신혜 씨가 다른 멤버들과 함께 뭔가 복고풍, 한 50~60년, 60년대, 70년대 스타일의 곡들을 아주 독특하게 편곡하고 노래했던 그런 걸그룹이었는데요. 시간여행 걸그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자, 뭐 안신혜 씨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원래 작가의 의도는 봄을 겨냥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그래도 살짝 선선해진 지금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게으른 소파의 노래 출발곡은 바버레츠의 말랑말랑으로 시작해봅니다.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들으신 곡은 크러쉬와 조이, 레드벨벳의 조이가 함께한 자나깨나 였어요. 소파 위에 덩그러니 앉아서 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민도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지? 그런 생각을 가사로 적은 노래라고. 네. 근데 노래 뒷부분에 이 해법이 담겨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박수 20번 치면서 일어나기. 박수 치면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돈 안 드리고 혈액순환까지 활발해진다. 네. 아, 저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참 간단해 보여도 막상 하려면은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참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네. 자, 아무튼 틈나는 대로 박수치고 건강도 찾자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Take Six의 What's Going On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맞아요. 그걸 Take Six 버전으로 아주 정말 화음이 대단한 그런 팀이죠. 근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싱어송라이터 브라이언 맥나이트 한때 국내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Take Six의 리더인 클로드 맥나잇이 바로 브라이언 맥나잇의 친형님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브라이언 맥나잇이 함께 가세를 해서 그렇게 노래를 한 What's Going On 준비했고요. 이어서 카메룬 출신 베이시스트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리차드 보나가 노래하는 아프리칸 카우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리차드 보나는 사실 자신의 모국어로 노래할 때가 더 많은데 이 노래도 그랬고, 근데 여기에 그 흔히 컨트리 음악을 대표하는 악기죠. 벤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벤조도 아프리카 전통 현악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Take Six 버전의 What's Going On, 리차드 보나의 아프리칸 카우보이 편안하게 이어드리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4: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인데요. 한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과 부산이 29도가 예상되고 광주, 목포 31도까지 기온이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량도 많고 사고도 여러 곳입니다. 우선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구간의 사고인데요.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면서 3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구간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덕수선폐에서 서종까지 14km 구간에서 밀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에서 발안 또 서평택 분기점에서 포승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유치원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루는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엄마, 근데 선생님은 왜 일 안 해? 어른인데 왜 맨날 우리랑 놀고 돈 안 벌어서 어떡해? 그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고민하는 순간에도 어? 엄마, 선생님 우리랑 매일 같이 있는데 선생님 돈 없으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아마 유치원에서 어린이 되면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걸 배웠다는

있는데 아빠도 엄마도 일하러 회사에 가고 선생님은 왜 회사 안 가고 돈을 안 버느냐 이게 걱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너희하고 노는 게 돈 버는 거야 그랬더니 더 심각한 얼굴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네요. 야 이게 오늘 안에는 정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께 여쭤보라고 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력 있다고 해야 될까?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선생님이 혹시라도 돈이 없어서 맛있는 치킨도 못 사 먹고 옷도 못 사고 막 그런 거 걱정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한때 그렇게 온통 한 사람만 걱정하고 생각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자, 1311번님 아들 덕에 잊고 있던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들으신 곡은 최정윤의 목소리였어요. 궁금해. 자, 오늘 1311님의 사연과 함께 들어본 노래였는데, 우리 딸은 자기 남친을 어찌나 생각하는지, 엄마 이 친구 면접인데 내가 너무 떨리는 거 있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에휴 니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5786님. 근데 뭐 이미 마음이 사로잡혔는데 어떡하겠어요. 잘 합격해가지고 빨리 그 걱정에서 헤어나는 게 빠른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남편 옛날에 연애할 때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해서 뭐 밥은 먹었냐, 아픈데 없냐 이런 거 물어보기 바빴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내 차키 어딨지?

여보, 그 저번에 입었던 셔츠 어디 있지? 계속 이런 것만 물어보고. 2493님 섭섭하셨어요? 네. 조금 있으면 또 그게 생활로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계속 이럴 수만은 없겠죠. 중간중간 또 갑자기 심쿵하게 하는 표현들 할 수 있도록 두 분 모두 예쁘게 사랑하시기를 응원드리고, TV에서 개국지가 나오길래 아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태안까지, 이야, 태안까지 가서 결국 개국지 드시고 오셨대요. 쇠주를 부르는 맛이었는데 차를 가져와서 그걸 함께 못 마신 게 아쉬웠다고. 0988님 진짜 오늘 이제는 뭐 휴가철이라는 말이 좀 무색해졌는데, 또 제 주변에 보면은 은근히 여름 휴가를 반납하거나 좀 늦게 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어떤 뭐 좋은 계획 있으신 분들, 네. 안전한 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 안에서도, 네. 귀는 오늘 아침에 기울여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김서환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알바 때문에 유독 힘든 하루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주문 같은 구간을 세뇌하듯이 반복해서 듣고 있으면 막 힘이 나요. 널 기억하는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그 누구보다 네가 소중해. 잘 모르시겠죠. 이거 초성으로 힌트 드리면 아무도 못 맞을 것 같은데. 자, 연상의 노래합니다. 서한님의 신청곡 A Fairy Tale.

0: 네, 왕 페이. 페이 왕의 몽중인. 요즘에 영화 세대가 아니셔도 네, 왕가위 감독의 이 작품을 새롭게 보는 그런 Z세대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중경삼림 OST에서 김창숙님의 신청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요. 누가 제 차 연문짝을 긁어놓고 간 거예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보니까 블랙박스가 고장인 거 있죠. 아이고 내 팔자야. 1167님. 아 참. 고치셨어요? 예. 이게 근데 아휴 그냥 세차 좀 깔끔하게 하면 지워지는 정도면 좋겠네요. 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고. 제가 평소 물을 잘 안 마셔서 이번 기회에 정수기를 아예 끊었거든요. 근데 또 생수를 사다 마시니까 이상하게 물을 엄청 많이 마시게 되는 거 있죠. 청개구리 심본가? 3462님. 저도 정수기 없이 살아봤는데요. 한때 이게 자기가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지 정수기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수를 사다 나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마신다고? 이렇게 큰 걸 사도 이틀도 못 간다고?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다시 대여하셔야죠. 그렇게 마시게 되면 그것도 진짜 생수 사다가 쟁여놓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3462님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자,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운동할 겸 저수지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요. 거기 오리들이 헤엄치는 걸 보고 있으면 그렇게 힐링이 돼요. 엉덩이 위를 쏙 들고 발바닥을 파닥거리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8321님. 자, 얼마 전에 아침에 뉴스 보는데 보통 사람들도 특히 댕댕이들이 수영하거나 아니면 댕댕이 모자가 이렇게 평화롭게 서로 아웅다웅하는 그런 영상을 한 15분씩 보여줬대요. 그래서 참가했던 사람들이 혈압이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뉴스를. 오리는 특히나 쉽게 보기 힘든데 진짜 한참을 보게 될 것 같은 생각. 예. 앞으로 친해지시면 좋겠네요. 자, 2부 마지막 곡은요. 프로듀서이다 DJ로 활동하는 후쿠오가 자즈라는 뮤지션과 함께 파라솔 바이올렛이라는 곡. 네, 이 곡 듣고 잠시 후 3부. 자, 이번 주에 아티스트송은 어떤 곡이 될지 기다려 주십시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0: 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이번 주 첫 번째 하티스트 송은 28일 금요일 날 들려드렸던 초성 퀴즈로 들려드렸었잖아요. 그날 첫 곡으로. 자, 비밀의 화원 하트를 많이 받아서 오늘 한번 다시 들었습니다. 옛날에 제 노래방 애창곡이 바로 비밀의 화원이었는데 저의 찐 비밀의 화원에는 왜 이렇게 잡초가 많은지, 상은님 노래는 이렇게 산뜻하고 싱그러운데 제가 부르면 왜 이렇게 텁텁한지 라고 2572님. 저도 오늘 다시 들을 때 유난히 아, 이때 이상은 씨가 참 풋풋했구나 라는 생각이, 목소리에서도 이렇게 풋풋함이 느껴졌어요. 2572님, 또 9185님은 이상은님이 이 노래 부르는 영상을 봤는데요, 요즘 다시 봐도 스타일이 참 세련됐더라고요. 노래며 패션이며 분위기하며 다 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네, 정말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자, 내일도 어떤 곡이 또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하트를 받았는지, 항상 주말 3부 첫 곡은 이렇게 하트 많이 받은 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호,

0: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재즈 피아니스트 겸 노래도 하는 제이미 칼럼의 Everlasting Love였습니다. 남동생 결혼 선물로 제가 통 크게 냉장고를 선물해줬어요. 근데 사실 우리 집 냉장고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한 12년 정도 돼서 바꿀 때가 됐는데 다음으로 밀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동생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신혼 선물이니까 잘 하셨어요. 1049님의 사연이었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친구가 내놓은 전기자전거를 제가 샀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좋은 모델인데 친구가 딱 5번밖에 안 탔대요. 중고마켓에 50만원에 올렸는데 가격이 조금 내렸길래 그냥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네 그래서 냉큼 가져왔고 사실 친구의 아버지가 사신 건데 거의 안 타셔서 새거나 마찬가지고요. 용돈도 필요하시다고 해서 쿨 거래 서로 윈윈했습니다. 근데 막상 받아서 보니 작동이

0: 안 됩니다.
1: 아니 뭐 오래 안 타면 뭐 배터리 방전 뭐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니까 그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 문의를 하셔야죠. 거금을 주고 샀는데. 2599님. 그래서 팔 때 좀 미리 확인은 해보시지. 가격 때문에 그냥 급한 마음에 덜썩. 요즘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가루 끊고 맵고 짜고 단 거 먹지 말라는데 어떻게 살죠? 눈물이 앞을 가려요.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건지. 8932님. 사실 뭐 멀쩡한 사람도 밀가루 맵고 짜고 단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좀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어떻게 그걸 전혀 딱 끊고 살겠어요. 그래도 몸이 조금 받아낼 때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932님 힘내시고요. 이어서 조니 스팀슨의 노래예요. 스마일.

0: 들으신 곡은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아, 그래서 약간 좀 유럽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2년도에 발표됐는데 약간 분위기는 80년대 팝 같았어요. Immaterial Girl, Marcy의 노래였고요. 20년 지기 친구들끼리 대구 여행을 다녀오신 6589님. 꼭 먹어줘야 된다는 막창도 먹었고 콩국도 먹었어요. 집에 있는 애들이 꿀떡을 꼭 포장해 오라 그래서 야무지게 챙겨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걸로 행복합니다. 라고. 아, 그게 불변의 진리죠. 네. 행복한 여행 되셨다니 다행이고. 저 2층 버스 타고 서울 구경 잘 다녀왔습니다. 이재련님. 제가 그 한 수요일, 화요일 날, 네. 지난 주중에 왔던 주말에 왔던 문자였는데 그냥 목적지 없이 서울 오는 게 2층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이들과 오셨다고. 근데 그게 사실 그죠. 2층 버스가 관광버스니까 버스가 데려다주는 데마다 내려서 맛있는 거 먹고 통인시장 가서 기름떡볶이도 먹고 서촌 구경하고 또 광장시장에 내려서 동동주의 빈대떡까지 먹고 기분 최고였습니다. 어째 서울 구경, 서울 기억은 안 나고 먹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아, 그게 여행의 뭐 백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희가 우리 월요일날 장현성 배우가 아침 초대석에 나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평소 때 좋아하는 노래들 꽤 많이 선곡해주고 갔는데 시간 때문에 못 들었던 곡 중에서 한 곡 준비했어요. 몽키즈가 노래합니다. Daydream Believer.
1: What number is this, Jim?
2: 7A.
1: Okay, not me. Don't get excited, man. It's because I'm short, I know.

자, 몽키즈의 데이드림 빌리버까지 들었고요. 주말인데 전혜영님 혹시 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차오차오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이 노래 3부 끝곡으로 듣고요. 잠시 후 주말에만 있는 코너 원 플러스 원으로 돌아올게요.

0: 4만원
1: 회계관리
2: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7: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가을에 들어서면서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합니다. 다만 아직 한낮에는 덥습니다. 서울 29도, 광주와 목포가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화창한 가운데 고속도로 차량 많고요. 사고도 여러 곳입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수단선 일산 방향 장수 구간, 반대 판교 방향 시흥요금소 구간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했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화성휴게소도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안산분기점, 팔탄분기점에서 포승분기점까지 22km 구간이 쭉 늘립니다. 평택제천선 평택방향에도 사고입니다. 안진터널에서 사고 나면서 4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오는 코너입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원 플러스 원 오늘 주제는요. 이번 주 주제는 다시 만나고 싶은 프로젝트로 정해봤어요. 이미 우리 MBC FM도 배철수 선배가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아예 그 꼭지로 이렇게 매일 말씀하시던데 브루노 마스가 이제 4년 만에 국내에서 공연을 하는데, 야, 저 다녀왔거든요. 벌써 4년 전이라고요. 로맨틱 투어라는 타이틀로 공연 자체는 내년 5월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들썩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티켓팅이 이번 달 중순에 있고요. 또 하나는 스페셜 게스트로 앤더슨 팩이 함께한다는 발표 때문입니다. 자, 브루노 마스와 앤더슨 팩의 프로젝트 그룹 실크소닉, 정말 국내에서 인기가 대단한데 아직까지 함께 공연을 국내에서 한 적은 없어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말 그대로 프로젝트니까 활동을 해도 아주 짧고 굵게 끝나기 마련인데 또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아무래도 크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다시 만나고 싶은 프로젝트 그룹의 음악들을 골라봤고, 당연히 실크소닉의 노래를 들려드려야죠. Smoking Out the Window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 실크소닉에게 영감을 준 음악가 중에서

서 원 플러스 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프린스인데요.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라는 노래. 94년 곡인데 당시에 이 노래는 프린스가 약혼녀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이 노래를 발표해서 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실크소닉의 정신적인 멘토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실크소닉의 Smoking Out the Window에 이어서 편안하게 준비할게요. Wait a minute, this love started off so tender, so sweet.

자,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이번 주 주제 다시 만나고 싶은 프로젝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까지 함께 들었고, 이번 프로젝트는요, 피아니스트 윤석철 그리고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가 함께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3년 전쯤 조찬 클럽이라는 프로젝트를 결성을 했었는데요. 원래 윤석철, 박세진 둘이 술친구랍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브라질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통해서 앨범 작업까지 이어졌는데, 특히나 80년대, 70년대 그런 브라질 대중음악의 느낌을 살려서 만든 노래가 바로 칵테일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곡 준비했고, 그럼 당연히 이때 브라질엔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이방 린스, 지금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도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이방 린스와 함께 노래했던 기억도 있답니다. 국내에서 그때 세계 음악 축제? 뭐 이런 것처럼 월드뮤직이라는 이름으로 뭐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이 내한해서 공연했던 적이 있는데, 저에게도 선생님 같은 분이세요. 이방 린스가 노래하는 제목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삼바는 이미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 라는 뜻이래요. 노스 삼바 자의 웅파이시라는 곡. 자, 윤석철, 세진 이 두 분이 그렇게 영향을 받은 7, 80년대 브라질 음악 조찬 클럽의 노래 두 곡 원 플러스 원으로 이어드립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토요일 오늘 아침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3246님이 주중에 보내신 문자인데요. 우리 남편 딸한테는 왜 그렇게 단호하지 못한지. 딸이 저랑 둘이 마트에 가면은 장난감 코너 근처에도 안 가거든요. 저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가면은 얘가 장난감 코너에 딱 들어 누워서 때를 씁니다. 이런 친구들 꽤 있죠. 그리고 남편은 못 이기는 척 하나 사주고 나는 계속 잔소리하게 되고 이러면 결국 저만 나쁜 엄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해요. 라고. 다음번에는 어차피 사주실 거면은 예, 아빠가 반대하고 엄마가 한번 크게 쏜다 뭐 이런 분위기를 한번 연출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장난감 앞에서 거의 90%의 아이들은 때를 씁니다. 네. 자, 모두 편안한 토요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끝곡은 김동률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자, 편안한 토요일 되시고 저는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SF9 인성입니다. 예전엔 보컬도 수학을 공부하듯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경쟁하듯 참 많이 애썼는데요. 10년간 활동을 해오면서 그런 목표들을 많이 내려놓게 됐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노래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 시작하니까 뜻밖의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 행하는 게 가장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2: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만약 여행 중에 어제는 쨍쨍하게 맑았고 오늘은 비가 내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말 이쁘게 하기도 유명한 어떤 연예인은요. 이거를 오늘 날씨 안 좋네가 아니라 어제가 따뜻했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할 수 있는 꿀팁 오늘 하나 배워가네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분 좋아지게 하는 화법,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나는 물론 주변까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샤키라의 Whenever, Wherever 듣고 왔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브런치 카페 시작해 볼게요. 아까 오프닝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분 좋아지게 하는 화법 하나 나눠봤는데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작가님이 써주셔서. 근데 말 예쁘게 하기로 유명한 어떤 연예인은 오늘 날씨가 안 좋네가 아니라 어제가 따뜻했네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저한테도 이런 화법을 저도 조금 쓰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제 친구가 예를 들면 회사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제 친구를 괴롭혀서 마음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사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그냥 농담을 했는데 친구가 그 말이 그냥 어이없어서 피식 웃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약간 유행어가 됐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속상하다면 아, 그 사람 지옥 갈 거니까 어차피 그냥 봐주자 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저는 뭔가 당황스러운 일, 화나는 일이 있었을 때 이제는 친구들이랑 야, 레전드 썰 하나 생겼다. 나중에 이야기할 만한 회포를 풀 만한 레전드 이야기 하나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엔 돌이켜보면 재밌겠지. 뭐 이렇게 위로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분 좋아지게 하는 화법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또래 친구들과 이런 식으로 조금 속상한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꿀팁 아니면 조금 좋은 멘트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공유해 주세요. 제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좋은 노래 함께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가수 이하님과 함께하는 뮤직 드라이브 있는 토요일이잖아요. 2부에서는 가수 이하님과 뮤직 드라이브 코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0: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사호성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억의 노래 하나 들어볼게요.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네, 박혜경의 깊은 밤을 날아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이 박혜경의 깊은 밤을 날아서 버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좀 선선한 날씨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을 보내주자는 마음으로 듀스의 여름 안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듣게 되지 않을까요? 여름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아마 라디오에서 이번 여름에 항상 매년 여름에 가장 많이 들려드리는 노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여름 안에서 함께 듣고 왔고요. 이제 여름을 보내주고 가을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카더가든의 나무 들려드립니다.

가을에 딱 어울린 노래였죠. 카더가든의 나무 함께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카페라 가수 이한님과 함께하는 뮤직 드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강원도의 시군 중에서 한 지역을 뽑아서 그 지역의 관광지부터 맛집 또 드라이브하면서 좋은 노래까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린 선물까지 다 소개해드렸고요. 뮤직 드라이브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0: 이번 주말 어디 갈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주목해 주시죠. 여행지 하나 플레이리스트 두고 저희가 대신 골라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할게요. 이번 주도 뵙겠습니다. 가수 이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네, 이한님 오늘도 우리 강원도 곳곳 한 번씩 떠나보고 있는데 사실 네네. 오늘 떠나 곳은 조금 특별한 곳이에요. 바로 저희가 한번 소개해볼게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네, 오늘의 뮤직 드라이브 목적지 바로 원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떠나볼 곳 지금 저희가 위치한 곳이잖아요. 네네. 이한님은 삼척 출신이지만 현재는 네네. 원주에서 살고 계신데
1: 제 2의 고향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태리 유학을 다녀와서 제 인생을 제 고향보다 더 오래 산 곳이지 원주지 않을까
0: 벌써
1: 싶어요.
0: 그렇게 됐어요?
1: 저는 이제 고향을 고등학교 그렇죠 3학년 때까지 19년 굳이 얘기를 따지면 19년 정도 네.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생을 보내고 유학생을 또 보내고 원주 제가 22년 차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0: 와 그럼 이제 그 고향에서 사는 걸 더 넘어섰네요. 몇 년 더
1: 네.
0: 와 저는 이제 막 원주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한 반년이 됐는데 네네. 이제 집이 강릉이요.

0: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주에 집을 구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원주살이 아직 1개월 차도 안된 그런 새내기인데요. 그래도 원주에서 매일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원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원주 MBC에서 일하기 전에는 원주를 딱한번 와봤어요.
1: 어떤 기회 때문에 오셨던 거죠?
0: 제가 그 나름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1: 네.
0: 축구를 제일 좋아하지만 다른 종목도 직관하는 걸 좋아하는데,
1: 농구.
0: 네,
1: 아,
0: 몇년
1: 농구.
0: 전에 원주 DB 프로미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원주는 이제 아직은 저에게는 조금은 낯선 곳이기도 한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원주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한님은 이제 원주살 22년 차니까 오늘
1: 네.
0: 이한님한테 많이 배워볼게요. 원주 하면은 어디를 가야 되고, 그리고 놀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1: 그게 22년을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누가 지인이 왔을 때 어딜 데리고 갈지, 어딜 데려가면 좋아할까?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프라가 살기는 너무나 좋은 곳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0: 맞아요, 맞아.
1: 아, 여기 무조건 살았으면 좋겠어. 제가 꼬신 팀도 좀 있어요. 그래서
0: 어,
1: 원주에
0: 진짜요?
1: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관광으로 왔다, 뭔가 이렇게 놀러 왔다 그러기에는 좀 인프라가 춘천이나 강릉, 오히려 속초 이런 곳보다 좀 많이 작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맞아요. 사실 원주가 생활권으로 너무나 훌륭한 도시인데
1: 그렇죠. 네.
0: 관광지는 아니다 보니까 놀러 오시는 분들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 고민은 들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충분히. 근데 저도 말씀해주신 걸 공감을 하는 게 원주가 제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1: 네.
0: 서울 아랫부분, 뭐 강남 쪽 가까운 지역까지는 안
1: 네.
0: 막힐 때는 뭐 1시간, 1, 20분이면 전 가더라고요.
1: 충분하죠. 네.
0: 그래서 진짜 강원도 하면은 서울 사람들,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이 멀지 않아 이러는데 너네 집에서 뭐 강남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 막 이렇게 제가 말하고
1: 제가 옛날
0: 있거든요.
1: 강남에서 모임을 하고 어떤 지인은 일산으로 가고 저는 원주로 왔거든요. 제가 더 빨리 도착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저는 이 지리적 위치로도 원주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1: 네네.
0: 그러면 지인분들이 원주 오시면은 어디를
1: 네네.
0: 데려가세요?
1: 사실 이제 저는 한 세네 가지 테마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데리고 가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 그러면 이제 자연 풍광을 좋아한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간현 관광지
0: 간현 관광지.
1: 소금산 그랜드밸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의 대표 관광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렁다리와 스카이타워 해서 보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거기를 지금 한세번 정도 가봤나? 네네.
0: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1: 네네.
0: 거기는 뭐 가까우니까 한번 가봐야
1: 저는
0: 되지
1: 맨 처음에
0: 않을까?
1: 케이블카가 없을 때,
0: 네.
1: 그리고 출렁다리가 작은 게 있고 큰게 있거든요. 작은 거 있을 때 한번
0: 오.
1: 갔고, 그때는 계속 걸어서 올라갔던
0: 네.
1: 기억이 있어요.
0: 큰건좀 많이 무섭나요?
1: 제가 원래 그런 걸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나 잘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0: 그래요?
1: 이게 상대성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게 무서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흔들려도 되게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그 정도로 뭐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소금산 스카이타워라든가 이제 전망을 좋아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구룡사 계곡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0: 네.
1: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저희 딸내미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소개를 해줘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걸 감성 데이트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0: 감성
1: 하면
0: 데이트?
1: 네네. 그러면 이제 뮤지엄 산 혹시 들어보셨나요?
0: 아, 알죠, 알죠.
1: 워크밸리 리조트 안에 있는 거기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사진 찍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TV에서 이렇게 배경으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예술 작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산책 코스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다만 입장료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꼭 한번 추천해 주는 것이 바로 뮤지엄 산입니다. 그래서 건축, 미술,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이건 신앙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화엄산과 설명을 하면서 신앙에 상관없이 절에 가면 되게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추천해 주잖아요.
0: 네.
1: 그 원주에도 용소막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0: 용소막 성당?
1: 네네, 되게
0: 네.
1: 작아요. 그래서
0: 네.
1: 조용하고 사진도 찍기 좋은 약간 좀 예쁜 명소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0: 네. 아, 여기가
1: 네네.
0: 위치가 어딘가요?
1: 용소막 성당이 지금
0: 신림면에
1: 네네네,
0: 있다고
1: 맞아요.
0: 하네요.
1: 맞아요.
0: 너무 예쁘네요.
1: 네네.
0: 벚꽃 필때 굉장히
1: 좋아요.
0: 예쁘겠네요.
1: 네네네. 그래서 원전 이제 벚꽃길도 좋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는 원래 항상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게 원주 그 한지 테마파크거든요.
0: 네.
1: 저는 별로 볼 게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외지에서 오면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상에 저희들은 그냥 당연하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외지에서 오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한지로 여러 가지 공예라든가 이런 거 만든 테마파크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그냥 짧게 다녀오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주 다음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시장 데리고 갑니다.
0: 중앙시장? 자유시장?
1: 네. 자유시장, 중앙시장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남부시장도 되게 작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 자유시장과 중앙시장 계속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맛집들도 많고 그래서 또 시장 구경, 먹거리 탐방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제 카페라든가 이제 뭐 만들기, 공예 이런 것들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0: 아, 시장 안에 그런 네네네네. 게 있어요? 와, 그건 또 몰랐네요. 네.
1: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쭉 돌아봐도 좋을 정도. 그게 약간 좀 원주 다음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 강원 감영이라고 있어요.
0: 맞아요. 네네. 네.
1: 거기도 한번쯤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원주 역 안에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 옛날에 감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산책 코스로는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에서는 옛날에 가장 신기했던 게 A도로, B도로, C도로라는 게 있어요.
0: 그거 저도 배웠어요. 회사 선배한테 한 방향으로만 가는 도로 맞죠?
1: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그 양방향이었거든요.
0: 네. 요즘은 한 방향 아니에요?
1: 지금은 한 방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원주 왔을 때 굉장히 어색했던 것이 뭔 도로 이름이 A도로야.
0: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죠?
1: 그리고 B도로요. 네.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익숙하게 여기 A도로야. 그러니까 가장 큰 도로가 A도로고요. 약간 다음 블럭에 B도로가 있고요. 그다음 그 다음 블럭이 C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비슷하긴 한데 A도로가 가장 큽니다.
0: 저는 네. A도로, B도로, C도로 저도 신기했거든요. 혹시 이 도로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알파벳을 아시는 분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청취자분들과 공유해 볼게요.
1: 네네. 그래서 그쪽에 어떤 그 원주 다음을 느낀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을 데리고 가면 가장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거기서 이제 전병이라든가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원주가 그 일대가 뭔 축제를 하냐면 만두 축제를 해요.
0: 만두 축제.
1: 그래서 원주는 어느 만두를 먹어도 다 저는 맛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시장 안에 들어가면 손수 계속 만두를 빚고 계세요. 특히 저는 추천해드리는 게 김치만두.
0: 김치만두.
1: 들어가는 게 김치밖에 없어요.
0: 아 진짜요?
1: 맛있어요.
0: 너무 맛있겠다. 저도 김치만두 제일 좋아하거든요.
1: 그리고 우리는 왕만두의 개념은 아니에요. 되게 작은 만두예요. 작은 만두 갖고 이렇게 한 입에 툭툭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0: 침이 벌써 떠 보이네요. 침이 이한님이 뮤직 드라이브에서 음식 이야기 하실 때마다 제가 침이 고이는데 또 점심 시간이 다가오니까. 근데 저는 이한님은 22년 차 원주살이 하고 계시지만 저는 네네. 한 반년 정도 원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네. 아직 초보긴 하잖아요.
1: 네네.
0: 그렇지만 우리 브런치 카페 매주 화요일마다 타지에서 가수분들이 네네. 매주 새로운 게스트로 오세요.
1: 네네.
0: 그럼 항상 이 11시 브런치 카페 끝나고 점심식 사 어디서 하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극적극적 하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추천해드리자면 하면서 말씀해주신 그 자유시장 중앙시장 쪽에 한우 골목도 있잖아요.
1: 네네,
0: 먼저
1: 있어요.
0: 한우 골목.
1: 네네.
0: 거기가 저는 사실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점심에 영업하는 고깃집이 사실 별로 없어요.
1: 네네, 맞아요.
0: 근데 그 한우 골목에 있는 식당을 영업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1: 있어요.
0: 그래서 그곳 추천해드리고 한우 또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1: 네네.
0: 또 한 곳은 뭐 계곡 그 뷰에 막국수가 또 원주가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계곡 바라보면서 야외에서 약간 나무 테이블 같은 데서 먹을 수 있는
1: 그런 용수골?
0: 네, 그쪽 부근으로 네, 막국수집 추천해드리는 정도예요.
1: 네네.
0: 이한님의 맛집도 궁금하네요.
1: 사실은 저는 맛집 너무나 많죠.
0: 그쵸,
1: 어떻게 보면 이제 로컬 맛집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관광객도 많이 오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공연하는 팀들이 이제 저를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자주 오는데 그 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맛집을 거의 한 20군데 정도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어떤 걸 딱 추천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전화번호 제 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반년차리밖에 안 돼서 잘 몰라요. 하지만 22년차 우리 게스트분 한번 소개해드릴 테니까 거기 물어보시면 로컬 맛집 소개해드릴 거예요.
0: 좋은데요?
1: 그러면 이제 종류를 말씀을 해주세요. 고기 종류 드실래요? 아니면 면 종류 드실래요? 시원한 거 드실래요? 따뜻한 거 드실래요? 아니면 면 종류, 밥 종류?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가 좀 대강 나오겠죠. 네네.
0: 뭐 원주는 진짜 맛집이 많아서 네네. 그냥 분식집 이런 곳들도 유명한 것 같고 엄청 네네네네. 오래된 노포 분식집들도 네네네네. 많은 것 같고 네. 또 이한님은 그럼 최애 음식 하나 꼽는다면 원주에서 뭐 드세요? 딱 하나.
1: 저는 누가 이렇게 진이 온다 그러면 딱 이렇게 여름 시즌에서 뭐 먹을 수 있는

0: 는저 그때 속초 소개하면서 명태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1: 맞아요. 네.
0: 그 약간 좀 국수를 중면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서 이렇게 회국수를 올려주는 국수 맛집이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그 순대국밥 파는 데서 팔아요.
1: 그래요?
0: 그거를 따로 파는 게 아니라 순대국밥 파는 집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상하게 면 요리인데 거기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너무 맛있는
1: 오, 그럼 메인 메뉴가
0: 거예요.
1: 순댓국인데 거기서 파는 그 메뉴 뭐라고요?
0: 이제 회국수인 거죠.
1: 회국수가 별미인 거네요.
0: 제가 그 맛집을 데리고 왔을 때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런
1: 오.
0: 약간 리액션만 계속 나오는 그런 맛집이었습니다.
1: 아,
0: 제가
1: 진짜요?
0: 한번 데리고 갈게요.
1: 네,
0: 네,
1: 기대해
0: 직접 한번
1: 볼게요.
0: 맛을 보세요.
1: 네. 다음 주에 갈까요?
0: 아,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여름 한 시즌에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네.
1: 와, 침이 진짜 고이는데. 혹시 상호 하나 가려서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0: 거기가 정땜 순대인가 정땜 순대가 그래요.
1: 정땡순대.
0: 순대.
1: 네, 우리 원주 사시는 청취자분들 한번 잘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길
0: 네.
1: 바랄게요. 지금 브런치 카페 이한님과 뮤직 드라이브 함께하고 있고요.
0: 네네.
1: 오늘 이 원주를 테마별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사람 관광객에 맞춰서
0: 네네.
1: 맞춤형으로. 근데 뮤직 드라이브 코너가 약간 관광지 맛집도 소개하지만 노래도 한 곡씩 들어봐야죠.
0: 네네.
1: 오늘 첫 번째로 이한님의 픽 먼저 들어볼게요.
0: 사실 원주에서 가장 유명한 작사가가 한 분이 계세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 혹시 박건호 가요제라고 혹시 아세요? 박건호.
1: 들어보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1: 네.
0: 그러니까 옛날 분이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박건호 가요제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분의 대표적인 곡이 이제 박인희의 모닥불, 그다음 이제 조용필의 모나리자, 이용의 잊혀진 계절, 그다음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그다음 뭐 민혜경, 그다음 정수라, 뭐 굉장히 유명한 노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원주의 대표적인 작사가인 박건호 씨가 작사한 조용필의 단발머리라는 노래 오늘 한번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오,
0: 네.
1: 박건우 가요제로 진행되다가 박건우 음악회로 이렇게 바뀐 것 같기도 해요.
0: 네, 맞습니다.
1: 오, 그러면 박건우 작사가님께서 만드신 조용필의 단발머리
0: 네.
1: 오늘 첫 곡으로 들을게요. 뮤직 드라이브 첫 곡으로 단발머리 함께 하시죠.

0: 네, 이한님의 추천곡 조용필의 단발머리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 가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돌아올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세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7: 브론즈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이현님, 제 끝곡 기대해 주세요.
8: 뭘로 선택하셨을까요? 원주하면 생각나는 노래일까요? 아니면
7: 조금 개인적인데, 네네. 약간 제가 원주에 대한 경험이나 추억이 많이 없지만 이 원주 네네. 와서 라디오도 진행하고 이제 뉴스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라디오 브런치 카페 진행하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한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8: 라디오를 첫 진행을 하시는 거죠?
7: 맞아요. 아나운서로서는 5년 차인데 라디오는 원주 MBC에서 처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브런치 카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제 인생에 진짜 한 페이지, 새로운 한 페이지가 쓰인 것 같아서
8: 못 늦지 알 것 같다.
7: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네네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8: 네, 혹시나 나중에 원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 네, 이한님과 뮤직드라이브 함께했고요. 저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0: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4U.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MZ세대 사이에서 서로의 언어를 믹스해서 쓰는 이른바 한본어밈이 엄청난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진짜 소래나 이런 말이나 괜찮아 같은 한국어 표현이 최고 유행어로 떠오르는가 하면 우리나라 SNS에서는 일본식 인사말을 응용해서 서울 야호, 주말 야호 하면서 안부를 묻는 유행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짧고 귀여운 말 한마디로 서로 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싱그럽고 유쾌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또 어느덧 신나는 토요일 점심 아니겠습니까? 주말을 맞이한 또 정이 가족 여러분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하루도 괜찮아, 즐거운 주말 야호 하면서 또 다정한 마음 한 조각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5일 토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주말엔 음악여행. 정우의 희망곡 주말엔 저와 함께 음악여행 떠나보시죠. 오늘 첫 곡으로는 리센니의 하트 드롭 듣고 오셨고요. 자, 오늘은요 또 페스티벌에서 사랑받는 노래들 탑백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정말 이 9월이 되면은 날씨도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페스티벌 온갖 축제들이 또 화려하게 펼쳐지죠. 그래서 또 이렇게 직관하는 거나 또 가수들의 그런 달콤한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 가서 듣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참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페스티벌에서 사랑받는 노래들을 오늘 또 먼저 어느 정도 맛보기 차원으로 정오의 희망곡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먼저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핫한 분이죠.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준비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으로는 최유리 씨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 세 번째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 역시 페스티벌에 자주 등장하고 또 굉장히 낯익은 분이죠. 세 분의 목소리 지금 들려드립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여름아 부탁해.

최유리 씨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페스티벌에서 사랑받는 노래들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두 곡을 준비했고요. 다음은 또 10cm의 그라데이션이라는 노래입니다. 2022년 7월 3일 또 발매됐었던 또 포크 블루스 또 인디 음악 장르의 곡인데요. 또 페스티벌 하면은 10cm 씨 또 권정열 씨의 아 그 소위 직캠들 팬들이 직접 그 라이브에서 라이브하는 모습을 뭐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된지도 거의 뭐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에도 이 대학 축제 때도 10cm 권정열 씨의 그런 직캠들이 정말 핫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페스티벌에서 예 여전한 이 인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죠. 그라데이션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 또 역시나 축제하면 생각나는 노래죠.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이라는 곡이고요. 2020년 3월 23일에 발매가 됐었던 역시나 인디 음악 장르의 또 곡입니다. 너드 커넥션은 또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이 부르셨던 곡들이 확 인기를 얻게 되면서 너드 커넥션이라는 또 아티스트의 목소리나 그리고 이 사람이 하려는 음악에 대한 그런 장르, 그런 색깔을 확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 좋은 밤 좋은 꿈도 또 역주행 같은 느낌으로 슬슬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보내주셨던 곡입니다. 두 곡을 띄워드리겠고요. 먼저 10cm의 그라데이션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0: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오의 희망구 계속됩니다.
3: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들었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문을 열었고요. 2부에서도 역시 또 페스티벌에서 사랑받는 곡들 잔뜩 들고 왔습니다. 역시 9월부터 이렇게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은 축제 이런 공지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축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야외에서 이렇게 뜨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고, 동시에 좀 잔잔하고 좀 발라드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내로 돔 같은 곳에, 또 그리고 체육관 같은 곳에 앉아서 또 발라드를 음미하곤 하시는데, 오늘은 또 페스티벌이 뜨거움을 좀 같이 느끼기 위해서 이런 곡들을 준비해서 왔고요. 또 세 곡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검정치마의 1시 5분이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요즘에 페스티벌 영상에 지킴에 많이 보이는 분들입니다. 혁오의 톰보이 준비했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샵 안녕의 너의 번호를 누르고 라는 노래입니다. 샵 안녕, 또 이 아티스트는 직장인이신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소위 투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장인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정말 엄청난 가창력의 소유자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는 샵 안녕 세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검정치마가 부릅니다. 1시 5분.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 또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우효의 노래 또 준비했고요. 민들레라는 노래. 이 노래도 저는 왠지 모르게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그냥 이어폰을 꼽고 그리고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이 민들레라는 곡이 그래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3부, 3부에서도 페스티벌에서 또 사랑받는 노래들, 뜨겁고 신나는 노래들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도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효 씨가 부릅니다. 민들레.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은 포유입니다. HLAF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5: 당신을 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김지후의 정호의 희망곡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첫 곡으로 오반에 어떻게 지내 들으셨고요. 3부에서도 역시 또 페스티벌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페스티벌에서 사랑받는 노래들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첫 번째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조지, 예, 조지의 바라봐줘요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 조지의 이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바라봐줘요. 아, 특히나 최근에 그 K본부에 또 성시경 씨가 또 진행하는 음악 방송에 조지 씨하고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그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팬이 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두 번째로 조지의 목소리 띄워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치즈의 이렇게 좋아해본 적이 없어요 준비했습니다. 또 2021년 5년 전에 발매가 된 곡인데요. 세 번째로 들려드리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띄워드리고요. 저는 세 곡 듣고 돌아옵니다.

치즈에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또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다음은 실리카겔의 No Pain 준비했습니다. 또 페스티벌을 즐기시고 또 이렇게 뜨거운 그 현장 속으로 가서 또 가수분들, 아티스트분들의 이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또 실리카겔의 매력에 빠지셨을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 No Pain, 이 뮤직비디오가 또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또 따라하는 또 코미디언 분들의 이런 재치 있는 영상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No Pain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One More Chance의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이라는 곡입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뭔가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이 확 느껴지는 곡이어서 지금 같은 요 시기에 저도 자주 플레이리스트에서 무한 반복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뭔가 그 풀내음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이 두 곡을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좀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먼저 실리카겔이 부릅니다. No Pain.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

0: 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너와는 다르게 진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 문을 열었고요. 4부에서도 역시 페스티벌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노래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지소쿠리 클럽의 피넛버터 샌드위치라는 곡인데요. 정말 인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지소쿠리 클럽 빠지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예, 피넛버터 샌드위치. 아, 또 이렇게 수록곡들이나 타이틀곡 다 포함해서 지소쿠리 클럽 노래 중에 그래도 가장 SNS에서나 많은 분들이 대중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곡은 아마 이 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 지소쿠리 클럽의 노래 중에서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통해서 이 밴드를 또 알게 됐었거든요. 또 요즘 인디밴드의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또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승윤의 들려주고 싶었던 이라는 곡을 세 번째로 준비했는데요. 이 세 곡을 들으시면서 페스티벌에 온 것 같은 그런 시원한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소쿠리 클럽입니다. 피넛버터 샌드위치.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사랑하는 아티스트들, 또 뮤지션들, 혹은 그런 그냥 분위기를 사랑해서 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시간을 좀 마련해서 콘서트나 이런 페스티벌을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
1: 챙겨드립니다. 오늘 차트는 9월 2일을 기준으로 정해봤고요. 그럼 두 대통합 차트 한번 달려가 볼게요. 첫 번째 곡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다섯 개 모든 차트를 휩쓸고 있는 빅뱅의 빅입니다. 빅뱅이 데뷔 20주년인 8월 19일에 딱 맞춰서 공개를 했고요. 그룹에 대한 자부심과 팬덤인 VIP를 향한 애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곡이에요. 이번 활동으로 빅뱅이 약 4년 4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건데요. 우주 앰버서더답게 실력이 녹슬질 않았습니다. 아니야, 또 심지어 더 앞서갔어. 시대를 또 앞서가는 노래를 또 내놓았습니다. 공백기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아이돌 그룹을 넘어 하나의 장르가 된 빅뱅의 빅 만나볼게요.

대통합 차트 빅뱅의 빅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두 개 차트에 진입한 튜이드의 선키스와 으 차트 탑10을 차지한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소개할게요. 이름부터 생소하죠. 튜이드 보니까 갓 태어난 애기들입니다. 신생 걸그룹이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데뷔했고요. 7인조 걸그룹인데 어머나 세상에 첫째가 06년생 어머나 만 나이가 19살이고요. 막내가 2011년생 만 나이 15살이라고 합니다. 2011년이면 제가 골룸 졸업하고 김꽃두레로 한창 하리라예 요거 할 때였거든요. 아 이때 태어난 애기들이 또 있었구나. 아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까 두 대가 또 챙겨드려야죠. 튜이드의 데뷔곡 선키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빅뱅의 우리 GD를 롤모델로 삼았던 빅나티가 지난 월요일에 발매한 노스탈지아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앨범 설명란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PS 나의 엄마이자 영원한 나의 친구 노경희 여사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와 너무 좋겠다. 어머니가 주인공인 노래를 어머니 생신날에 딱 발매한 건 너무 이쁘다. 우리 딱콩이 딱동이도 요렇게 좀 컸으면 좋겠다. 아 우리 집 아들은 아니지만 정말 잘 컸어요 우리 빅나티. 바로 듣고 올게요. 튜이드의 데뷔곡 선키스 그리고 빅나티가 어머니를 위해서 쓴 헌정곡 노스탈지아.

대통합 차트 튜이드의 선키스 그리고 빅나티의 노스탈지아에 이어서 곤충 차트 탑10에 자리한 키키의 팝우팝우 듣고 왔습니다. 한바탕 셔플 댄스 추기 좋은 비트입니다. 두댕이들도 느끼셨겠지만 엄정화 언니의 D.I.S.E.O. 디스코도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이 정화 언니도 직접 키키를 만났더라고요. 같이 팝업 팝업 챌린지도 찍었는데 키키 멤버로 손색이 없으셔요. 정말 아니 세월을 왜 나만 맞은 거 나만 정통으로 맞은 거 도대체 위화감이 하나도 없어 우리 정화 언니. 자 다음 곡도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리메이크 곡이고요. 세계 차트 탑10에 오른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세월이 흘러도 여름만 되면 꼭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인디고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다고 합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듣고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오늘 고속도로에 사고 소식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심 후에 나른해지는 시간인데요. 환기를 자주 하시고 차 간격 넉넉히 두고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북수원의 사고입니다. 군포 나들목부터 6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가 심하고요. 중부선 하나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떠나가 봅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킴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대 발보드 차트. 두대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대 옛날 선거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 2018년 9월 5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를 들여다봤고요. 9월 11일에 선곡된 마룬5의 What Lovers Do부터 가볼게요. 2017년에 나온 마룬5의 정규 6집 앨범에 수록됐고요. 현재는 R&B의 여왕, 당시엔 R&B의 유망주였던 시저가 피처링을 도와서 주목받았더랬죠.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팝송 마룬5의 What Lovers Do 듣고 올게요.

마룬5의 What Lovers Do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 김 부장이 과거 속 두 대 성호프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2018년 9월 11일과 9월 8일에 선곡된 곡입니다.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그리고 에이핑크의 Mr. Chu 두 곡 다 그 시절 학교 축제나 장기자랑에서 무조건 나왔던 무대 단골송이죠. What Is Love는 트와이스의 커리어 최초로 뮤직비디오 조회수 9억 뷰를 넘은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JYP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했는데 음원협회에 등록된 곡만 620여 곡. JYP가 지금껏 정말 수많은 노래를 써왔지만 압도적인 수익을 가져다준 노래 1위가 What is Love라고 해요. 와, 저 같으면 이 정도 수익을 낸 분이면 그냥 진짜 일도 안 하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냥 쉴 것 같은데 진짜 쉼 없이 또 현역으로 일을 또 하시잖아요. 이 에너지가 난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 예, 저도 좀 본받고 싶습니다. 그 열정을. 자, 미스터 추도 역대급이었죠. 에이핑크가 데뷔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올킬했던 곡이에요. 2013년 노노노에 이어서 2014년에 미스터 추로 2년 연속 연간 차트 탑10 안에 들었었더랬죠. 이런 게 바로 상큼함이다.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그리고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 바로 나가요.

BTS의 What is Love 그리고 에이핑크의 Mr. Chu에 이어서 2018년 9월 9일에 선곡된 장나라의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Sweet Dream 듣고 왔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스윗 드림은 나온 지 두 달 만에 K사와 MBC 두 방송사의 가요 대상을 휩쓸었던 메가 히트곡입니다. 이게 벌써 24년 전 노래인데 장나라 언니는 똑같아요. 24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이게 바로 뱀파이어 소리지 진짜.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8년 9월 8일에 선곡된 울랄라 세션의 스윙 베이비. 박진영 노래가 아니고요. 울랄라 세션이 슈퍼스타 K 시즌 3 준결승 생방송 무대에서 이 노래 선보였었죠. 원곡자도 아 정말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호평했던 무대 울랄라 세션의 스윙 베이비 감상하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여러분은 지금 2시의 데이트 안영미가 소개하는 두 대통합 차트를 듣고 계십니다.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아, 우리 또 샤인킴 부장님이 발로 뛰어서 찾아온 이 선곡들 들으니까 또 뭔가 좀 감성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안 끝났어요. 또 할 거예요. 자,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드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4: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유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18년 9월 5일에 선곡됐던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듣고 왔습니다. 아 진주의 난 괜찮아. 아 요 곡의 원곡이잖아요. 아, 이게 또 다르다 또. 자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가 볼게요. 그 전에 2시의 데이트 크레이지곡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엄선에서 엮은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 대 예전 송골프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18년 9월 5일부터 일주일 송골프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9월 7일에 선곡된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입니다. 2008년에 발매됐지만 2024년에도 30대 여성이 뽑은 노래방 애창곡 1위에 꼽혔을 만큼 꾸준하게 사랑받는 발라드인데요. 가요계의 썩은 귀, 히트곡 못 알아보기로 유명한 백지영 언니는 처음에 이 노래가 싫었다고 해요. 발라드인데 이게 총으로 시작하는 게 싫었다고 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총을 좀으로 바꾸자. 근데 다행히도 방시혁 씨가 그렇게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감이 더 이상하잖아. 좀 맞은 것처럼. 괜히 여러모로 오해 살 수 있다고. 차라리 총이 낫잖아요. 자, 그러면 백정의 총 맞은 것처럼 듣고 올게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듣고 왔고요.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가 볼게요. 2018년 9월 5일과 9월 8일에 선곡된 선미의 사이렌 그리고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 입니다. 보름달 가시나 주인공에 이어서 선미가 세 글자 제목으로 대히트를 친 노래예요. 사이렌 선미가 직접 작사 작곡했고요. 영화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인어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해요. 국내 전체 음원 사이트 1위는 물론이고요. 음악 방송에서도 6관왕이나 차지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내꺼 하자도 인피니트가 데뷔 후에 음악 방송에서 첫 1위를 거머쥐게 한 노래예요. 내꺼 하자가 1위한 덕분에 인피니트가 허름한 숙소에서 새 숙소로 이사까지 했더랬다고 합니다. 자, 선미와 인피니트의 효자곡이죠. 사이렌 그리고 내꺼 하자 쭉 듣고 올게요.

0: 퍼센트 안영미입니다.
1: 노래 듣는 동안에 어머 입장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마우셔. 어떻게 제 은인이에요.

승희의 사이렌 그리고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에 이어서 2018년 9월 9일에 선곡된 에일리의 보여줄게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우 시원해요. 너무 속 시원해. 저 에일리 노래만 들으면 봐봐 트름 나오잖아. 그냥 이게 바로 그냥 소화제예요. 천연 소화제. 여러분 소화 안 된다 싶으면 에일리 씨 노래 들으면 돼. 보여줄게도 에일리에게 음악방송 첫 트로피를 안겨준 곡이자 수많은 여성분들의 노래방 애창곡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별 후에 꼭 헤어지고 나서 이 노래를 그렇게들 찾게 돼요. 그러니까 두 종류인 것 같아.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면은 백지영 언니의 노래 총 맞은 것처럼 약간 청순 맞은 노래를 그냥 청순 맞은 노래를 부르던지 아니면 당당하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날 이렇게 좀 당당하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나간 인연은 잊으시고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들어볼게요. 9월 10일에 선곡된 015B의 단발머리 미국의 저명한 저널 롤링스톤이 선정한 100대 한국가요 5위에 꼽힌 노래입니다. 우와 1979년에 발매된 가왕 조용필 씨의 노래를 015B가 리메이크했다고 해요. 자 언제 들어도 세련된 단발머리 015B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포근한 쾌청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도를 밑도는 기온에 습도가 낮아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 그리고 제주 산지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영남 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총 45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김주정입니다.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복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두 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 통합 차트. 2026년 9월 첫째 주에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하하, 이거 두 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아주 고마운 찐 두댕이죠. 소녀시대 유리 씨가 속한 그룹의 노래입니다. 곤충 차트 탑10에 안착한 효리수의 스키비디. 효리수는 테티서처럼 효연, 유리, 수영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든 소녀시대 유닛 그룹이고요. 약 10년 전 콘서트에서 일회성으로 보여줬던 유닛인데 올해 정식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효연 씨의 개인 너튜브 채널에서 장난처럼 만들어진 조합인데 그 컨텐츠가 또 대박이 났었잖아요. 자, 화제성으로 예능 출연에 데뷔까지 이뤄낸 그야말로 아까 지오디까 신입니다. 자, 두 대의 가족은 두 대가 또 챙겨야죠. 효리수의 스케비디 듣고 올게요.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있고요. 효리수의 스키비디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각 두 개, 한 개 차트에서 눈에 띈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그리고 태윈의 플로트 소개할게요. 아, 저는 비타민 하면 뚜뚜뚜뚜뚜뚜 박학기의 비타민이 떠오르는데 요새는 비타민 하면 이 노래라고 하덥디다.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비타민 미. 이게 왜 발음이 안 되지? 난 왜 이 발음이 또 다산 적약용 마냥 이렇게 힘드냐? 비타민 미.

자꾸 비타민이 나오니까 자꾸 비타민 B 뭐 비타민 C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비타민 B라고 하니까 이게 안 돼. 아우 진짜. 자 확실히 최근에 나와서 그런지 박학기 씨의 비타민보다 효과가 좀 더 셉니다. 톡 쏘는 상콤함과 청량감이 피로를 한 번에 그냥 싹 날려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한 곡 더 있어요. 태민의 신곡 플로트. 아, 태민이 2년 만에 들고 온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이고요. 플로트는 물이나 공중에 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랑 있으면 기분이 붕 떠 가벼워져 라는 달콤하고 간지러운 내용의 가사와 몽환적인 멜로디가 마음을 퉁실퉁실 뜨게 하는 노래라고 해요. 신곡에도 바삭한 프로 DJ 안현미가 돼야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그리고 태민의 플러트 듣고 올게요.

BTS9의 비타민 미, 그리고 태민의 플로트, 그리고 다섯 개 모든 차트의 탑10에 자리한 IOI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제가 딱동이 나으러 가기 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여전히 모든 차트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다가 문득 갑자기 이 노래가 맴돌아서 제가 그 맴도는 사이에 깼어. 그냥 이게 계속 맴도는 거야. 갑자기 이게 왜 자꾸 맴돌지? 갑자기 이러면서 야 일어나야겠다. 더 자지 말고 일어나야겠다. 정말 이 정도로 중독성이 어마어마해요. 한 음원 사이트에서는 올여름 휴가철 차 안에서 제일 많이 재생된 노래가 갑자기였다고 해요. 특히 40대 이용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뭔가 이 과거를 회상하기에 좋은 BGM이야. 뭔가 그냥 지금 만약에 싸이월드가 있었다면 싸이월드 BGM으로 놓기 너무 좋은 곡이에요. 그런 곡입니다. 자, 다음 곡은 지은 차트에서 발견한 찰리 푸스의 Dangerously입니다. 자, 망가질 걸 알면서도 모든 걸 던져서 사랑한 누군가 극단적으로 사랑한 이야기예요. 노래 가사를 해석한 영상을 올리는 한 너튜브 채널에서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편집해서 Dangerously 소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 때문에 노래가 역주행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회수가 무려 5,764만 뷰. 이게 가능한 숫자예요? 와, 대박이다. 올 7월 말에도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개봉을 해서 다시 또 역주행을 했나 봅니다. 그웬과 피터의 서사가 떠오르는 찰리 푸스의 Dangerously 감상하고 오시죠.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4U.
6: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좋은 음악이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얼굴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도 이 노래 좋아했는데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곤 하는데요.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다 누군가의 안부가 문득 궁금해진다는 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겠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추억을 떠올린다면 마음은 늘 가까이에 있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망설임 끝에 건네는 다정한 메시지 한 줄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 오후의 발견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아이유 마음이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나 SNS를 훑어보다 보면 한때는 매일같이 연락을 하다가도 어느새 서먹해진 이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 라는 짧은 안부 한 줄을 적어두고도 괜히 뜬금없어 보일까봐 보낼까 말까 망설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느닷없는 안부 인사를 받으면 귀찮기는커녕 아, 아직 나를 잊지 않았구나 싶어서 왜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곤 하잖아요. 지금 문득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용기를 내서 가벼운 안부 인사 한번 슬쩍 건네볼까요? 따뜻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시간을 달리는 노래, 키워드 진주찾기,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토요일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특정 과거로 떠나 당시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는지 우리 기억 속 멜로디를 소환하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2006년도 9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국내 가요계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을까요? 첫 곡은 임재범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입니다. 2006년 9월에 발표된 컴필레이션 앨범 수록곡인데요. 작곡가 이영훈의 노래를 여러 뮤지션들이 새롭게 부른 버전이 실린 앨범입니다. 이문세의 목소리로 익숙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임재범 버전으로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씨아의 미친 사랑의 노래입니다. 2006년 7월에 발매된 드라마 OST인데요.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절절한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느껴지는 미친 사랑의 노래. 잠시 후에 역시 만나보고요. 이어서 체리필터의 해피데이입니다. 2006년 8월에 발매된 정규 4집 타이틀곡인데요. 밝고 경쾌한 멜로디와 달리 팍팍한 현실에 지친 자화상을 담은 곡이죠. 임재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씨야 미친 사랑의 노래, 체리필터 해피데이 듣고 올게요.

이어드릴 곡은 거북이의 비행기입니다. 2006년 7월에 발매된 정규 4집 타이틀곡인데요. 일상의 짐을 벗고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과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는 설렘을 담은 노래죠. 음원 사이트와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지금도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 순간 많은 분들이 청해 주시는 곡입니다. 이어서 아유미의 큐티 허니 준비했는데요. 2006년 7월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입니다. 애니메이션 큐티 허니의 주제가를 리메이크한 곡이죠. 당당하고 매력적인 사람의 사랑과 자신감을 직관적이고 재치 있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거북이 비행기, 아유미 큐티 허니 두 곡 듣고 올까요?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노래, 이번엔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2006년도 9월에 사랑받은 곡들입니다. 첫 곡은 날스바클리의 Crazy입니다. 2006년 3월에 발매된 싱글이자 데뷔 앨범 수록곡이고요.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자아 성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노래한 곡입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위에 올랐던 곡이죠.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어서 시아라의 Get Up 준비했는데요. 2006년 7월에 발매된 영화 Step Up의 OST입니다. 카밀리오네어가 피처링을 맡았고요.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며 일상을 벗어나 자유를 즐기자는 내용을 담은 파티 곡입니다. 이어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Ain't No Other Man입니다. 2006년 6월에 발매된 정규 3집 앨범 리드 싱글인데요.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라는 연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확신을 노래한 곡입니다. 날스 바클리 Crazy, 시아라 Get Up,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Ain't No Other Man 만나볼게요.

계속해서 니오의 섹시 러브입니다. 2006년 6월에 발매된 데뷔 앨범 네 번째 싱글이고요. 연인에게 깊이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강렬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인드의 Lips of an Angel 준비했습니다. 2005년 7월에 발매된 데뷔 앨범 두 번째 싱글인데요. 현재 연인과 함께 있는 늦은 밤, 전 연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몰래 받으며 느끼는 미련과 갈등을 노래한 곡입니다. 두 곡 이어갈게요. 니오 섹시 러브, 하인더 Lips of an Angel. 두 곡입니다.

0: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2006년도 9월의 히트곡들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곡은 조조의 Too Little Too Late입니다. 2006년 7월에 발매된 정규 2집 리드 싱글인데요. 이미 식어버린 마음이지만 끝난 관계를 돌이키려 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너무 늦었다며 거절을 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빌보드 백차트에서 3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곡, 조조의 Too Little Too Late, 2부 끝곡입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잘했잖아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정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제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싸이 연예인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매주 새로운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머리가 복잡할 때, 이야기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삼행시를 기억하세요. 키를 잃었다면 워밍업부터 다시. 드디어 찾은 새로운 주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진주 찾기. 깜깜한 밤 길을 잃거나 갑작스럽게 정전이라도 되면 갑자기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손끝 하나 움직이기도 겁나는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빛이죠.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정도의 강렬한 빛이 아니더라도 내 발밑을 겨우 비춰줄 정도의 작은 빛 한 줄기만 있다면 우린 금세 안도하며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걸을 용기를 주는 오늘의 진주는 촛불입니다.

여러분은 촛불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생일 케이크 위에 올라간 초와 그 촛불을 끄며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비는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나지막이 흔들리는 그 자그마한 불빛 속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다정한 마음을 품었던 시간들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촛불은 어떤 기억이나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해주나요? 이병철 시인의 촛불의 왈츠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촛불의 왈츠 이병철. 천사를 보여줘 말했을 때 촛불은 춤을 추는 대신 눈물을 흘렸다. 눈물 속에서 잠깐 천사가 흔들렸다. 빛이 어둠으로 흐르고 어둠은 장미처럼 붉어졌다. 내 슬픔을 울어줘 말했을 때 촛불은 그림자와 팔짱을 끼고 왈츠를 쳤다. 춤 속에서 천사는 여름의 장미덤불을 흔드는 바람, 하얀 섬의 이마를 반짝이는 소금이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은 사라지고 입에서 폭설이 쏟아졌다. 이름을 부르면 천사는 눈밭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장미꽃잎이 되었다. 촛불이 내게 인간의 마음을 나눠줘 했을 때 불붙은 눈썹들이 화산재로 흩날렸다. 작아지는 촛불을 들고 맨발로 설원을 걸었다. 식어버린 두 팔이 나를 껴안았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까만 발바닥이 말발

꿈처럼 갈라졌다. 나는 노새가 되어 머나먼 여름 정원으로 달려갔다. 장미를 실을 빈 수레에 흰 촛농이 소복소복 쌓였다. 촛불이 일렁이는 모습을 촛불의 왈츠라 표현한 시의 제목이 재치있게 느껴집니다. 눈물 흘리는 촛불은 얼마나 따뜻할지 예상도 되고요. 고요한 방 안에서 촛불에만 의지한 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장면도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조그만 불꽃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케이크 위 촛불을 끄기 전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는지, 또 깜깜한 방 안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나눴던 이야기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잔잔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불빛이 주는 온기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숙하게 다가옵니다. 복잡했던 하루를 뒤로하고 불빛 아래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뒤엉켜있던 머릿속 고민이나 잡념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나만의 템포를 찾아가고 계신가요? 태연입니다. 불티.

새 향초의 비닐을 벗기고 처음으로 불을 붙일 때 매끄러운 단면을 보며 묘한 기대감을 느껴본 적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태에서 출발하는 순간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 도전하거나 새 출발을 할 때 기분과도 비슷한데요. 처음엔 불꽃이 약해서 작은 바람에도 위태로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타오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 단계에서는 불안한 게 당연하지만 결국 자리를 잡고 지속해 나가는 힘이 생기기 마련이죠. 재밌는 건 초가 제 몸을 태워 녹아내리기 시작해야 비로소 공간 전체에 은은한 향기가 퍼진다는 점이잖아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쏟아부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마음을 쓸 땐 당장 내게 남는 게 없어 보여도 그 온기와 향기는 관계 전체에 퍼지게 되죠.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노력이나 배려는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나오니까요. 이처럼 내 일상과 주변을 향기롭게 채워줬던 소소한 애정의 순간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은은하고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는 진짜 온기는 무엇인가요? 가난한 사람의 한 등불이 백만장자의 1만 등불보다 낫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진심 어린 정성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의가 명예나 과시용으로 베푸는 엄청난 재물보다 훨씬 값지다는 뜻인데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일상 속에서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내민 작은 손길이나 짧은 말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내가 가진 온기를 떼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진짜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넨 가벼운 인사나 다정한 배려 역시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준 고마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조금은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0: G.O.D 촛불 하나, 코린 베일의 Put Your Records On 두 곡입니다.
1: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탱크님과 2980번님 또 태양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지하 물끄러미 컬트 너를 품에 안으면 김종국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계속해서 땅콩님 신청곡이에요. 자우림 애인 발견 전해드리고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그리고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0993번님 신청곡까지 이어가겠습니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0: 검색해보세요.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3208번님 신청곡이에요. 르세라핌 Fearless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0: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 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6: 행성새말 토종순대.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9: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권이 많아지니 피곤하기만 합니다. 선택을 하려면 먼저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하고 그것들을 일일이 비교해야 하고 심사숙고 끝에 골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이, 과거에는 그 정보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뭐 식당도 그냥 가거나 전화 한 통 걸면 됐는데. 아이, 그 가게에 가면 종업원이 물건을 찾아줬잖아요. 지금은 여행 한번 가려면 항공권도 내가 찾아봐야 하고 호텔도 내가 비교해서 골라야 하고 갈만한 곳도 내가 알아봐야 하고 맛집도 내가 검색해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해주던 일을 지금은 소비자 스스로가 몽땅 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편해진다는데 이상하게 점점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괜히 주의력 결핍에 충동조절 능력 저하, 판단력 저하에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뇌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일상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뇌는 자주 쉬게 해줘야 힘을 냅니다. 머릿속도 뒤죽박죽 창고가 되지 않게 싹 비우는 게 좋습니다. 자,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네, 사이프러스 힐, Insane in the Brain. 그렇습니다. 이 음악 계속 듣고 있으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괜히 생길 것 같기도 해요. 네. Insane in the Brain.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네, 영국 밴드 스위트 Love is like oxygen 들었습니다. 533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전진치 신청곡입니다. 배철수 DJ가 가장 사랑하는 밴드 중 한 팀인 이글스의 Take it easy 요청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밴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글스. 아, 좋아하긴 하는데 워낙 좋아하는 밴드들이 많아서요. 근데 여기 가장 사랑하는 요거 좀 과합니다. 수식어가. 예. 아, 좋은 밴드죠. 예.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 이글스의 Take it easy.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이글스의 Take It Easy였고요. 자, 3983번으로 청해 주시는 음악, 빌리 조엘, 피아노맨.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30도를 밑돌겠지만 습도가 낮아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남해안 쪽으로는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쳐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 제주 산지에는 최대 6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2km 구간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걸프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긴 지금도 중동에 전쟁이 있습니다만 걸프전 때 데이비 포스터의 주도하에 자선 노래를 만드는 거죠. Voices That Care.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했고요. 1527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목소리 관리 잘하라고 하셨네요. 예. 왜 요즘에 목소리가 별로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Voices That Care 들었고요. 0766번으로 청해 주신 리차드 막스입니다. Right Here Waiting.

샤나야 트웨인, You are still the one. 최혜진 씨가 아 예전에 참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하고 좋은 노래죠. You are still the one. 샤나야 트웨인. 앞에 들으신 음악은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3721번으로 음악 신청하시면서 아 이거 아는 팝음악이 너무 예전 거라서요. 예, 신청합니다.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예전 거 아닙니다. 브라이언 맥나이트인데 뭐. 브라이언 맥나이트 Back at Warm.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다섯 살 딸이 주토피아 노래 듣더니요, 왜 라이온킹 노래는 안 나오냐고 그러네요. 하윤아, 엄마가 신청했다. 8254번입니다. 자, 라이온킹 사운드트랙에서 엘튼 존,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부모 역할도 배워야 잘하죠. 전문가에 따르면 이른바 어른다운 부모가 있고 아이 같은 부모가 있답니다. 첫째, 어른다운 부모는 아이 말을 경청하지만 아이 같은 부모는 왜 내 말을 안 듣냐만 반복하고, 둘째, 어른다운 부모는 일관성이 있는데 아이 같은 부모는 기분에 따라 괜찮다, 안 된다, 왔다 갔다. 마지막 셋째로, 어른다운 부모는 품위와 권위를 지키지만 아이 같은 부모는 아직 한참 어린애한테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짜증을 뿜어낸다. 상대가 어린애란 걸 부디 잊지 말라. 참 어렵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굽길이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굽길이 베이글.com.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이번 주에도 미국 싱글 차트 1위 엘라 랭리 추징 텍사스였습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현 씨,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네.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20주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제 캐롤의 아닌 곡으로는 최장기간 단독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이렇게 기록을 세우니까 이 노래를 공동 작곡가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아, 우리는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6: 네네.
7: 이제 빌보드에서 이렇게 큰 기록을 세워서 내년 그래미에서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상 부문의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물론 그렇다고 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역대 기록들을 보면요.
6: 그렇죠.
7: 네, 아무튼 후보에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 네.
7: 자, 이번 주 10위는 역시 엘라 랭리의 비허가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9위도 변동이 없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입니다. 이번 주 8위, 지난주 6위였는데요. 엘라 랭리 and 모건 월런의 I Can't Love You Anymore가 두 계단 내려왔고요. 7위도 지난주 7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입니다. 이번 주 6위, 지난주 8위였는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가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6: 자, 6위 곡을 듣겠습니다. 테임 임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0: 네, 미국 싱글 차트 이번 주 6위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였습니다.
1: 이번 주 5위는 변동이 없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이고요.
0: 네.
1: 4위도 지난주 4위였는데요. 모건 월렌의 Been By Now입니다. 이 제목을 해석하면 지금쯤이면 뭐 어땠어야 했다. 지금쯤이면 이미 뭐뭐한 상태여야 했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 연인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확실한 관계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끝이 나버린 관계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0: 자, 4위 곡 듣겠습니다. 모건 월렌, Been By Now.

0: 네, 미국 싱글 차트 이번 주 4위 모건 월런 Been By Now였습니다.
1: 이번 주 3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가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0: 네, 자 2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9년으로 갑니다. The Rolling Stones, Honky Tonk Women.

롤링스톤즈 홍키톤크 위맨. 1969년 이번 주 1위. 그러니까 1979년으로 갑니다. The Neck, My Sharona.

마시로나 또 내게 멋진 음악이죠. 1979년 이번 주 1위. 자, 1989년으로 갑니다. 폴 압둘, 콜드 하티드.

콜라 둘 콜하티드 1989년 이번 주일이 자 1999년 이번 주일입니다.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바일라모스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바일라모스. 1999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2009년 이번 주 1위입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 I got a feeling.

I got a feeling. 나 블랙아이드 피스. 2009년 이번 주 1위. 자, 2019년으로 갑니다. 리조. Truth Hurts.

리조의 True Thoughts. 2019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과거로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2위. 스텔라 레프티.

0: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W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음이 피부로도 느껴지는데요. 한낮에도 30도를 밑돌겠고 습도까지 낮아서 끈적함도 덜하겠습니다. 내일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아가거나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6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동해안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김주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20주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4: 네.
5: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8월 28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 지난주 9위였는데요. 실버 범퍼의 온 투나잇이 한 계단 내려왔고요.
4: 네.
5: 9위는 9위로 재진입한 곡인데요. 돌리 파튼의 졸린입니다. 1976년에 영국 싱글 차트에서 7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최고 기록인데 지금 사후에 9위로 지금 재진입을 했고요. 이 곡이 돌리 파튼의 영국 차트 첫 번째 진입곡이었다고 합니다.
4: 네.
5: 그리고 이번 주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도요. 지금 16위로 재진입해 있습니다.
4: 자, 영국 싱글 차트 9위 돌리 파튼 졸린.

0: 네, 이번 주 영국 싱글 차트 9위 달리 파튼의 졸린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10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두 계단 올라왔고요.
0: 네.
1: 이번 주 7위는 한 계단 상승했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입니다. 8월 29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데이지 체인 필드 페스티벌이란 걸 개최했거든요. 여성 아티스트들만 모여서 이번에 공연을 한 건데요.
0: 네.
1: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36억 원을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0: 오.
1: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또 열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자, 이번 주 6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이고요. 이번 주 5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시에나 스피로의 Great Expectation이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4위, 지난주 5위였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버스턴이 한 계단 올랐고요. 3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엘라 랭리의 주진 텍사스입니다. 이번 주 2위, 지난주 4위였는데요. 휴겔, 이멜 엔젤, 앤 울트라네이트의 Moving to the Sun이 두 계단 올랐습니다.
0: 자, 영국 싱글 차트 2위 곡입니다. 휴겔, 이멜 엔젤, 울트라네이트, Moving to the Sun.

0: 네, 영국 싱글 차트 2위 휴겔, 이멜 엔젤 앤 울트라네이트의 Moving to the Sun 들었습니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5위로 데뷔한 웨스트사이드 카우보이의 It Goes On이라는 앨범입니다. 2023년에 결성된 락밴드고요. 이 네. 앨범이 데뷔 앨범입니다. 팀 이름이 좀 재밌는데요. 산업혁명 초기에 뉴욕에서 기차가 다니니까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그 앞을 다니다가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많았대요.
0: 오호.
1: 그래서 기차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천천히 기차 앞에서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웨스트사이드 카우보이 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4위, 지난주 6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가 두 계단 올랐고요. 3위는 3위로 데뷔한 앨범인데요. 브랜든 플라워스의 Thrasher입니다. 킬러스의 리드 보컬이고요. 이 앨범은 솔로 3집 앨범입니다.
0: 네.
1: 2위는 지난주 5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앨범이 세 계단 또 올랐고요. 1위는 1위로 데뷔했는데요. 폴 히튼의 Genius입니다. 영국 싱어송라이터고 그룹 하우스 마틴스의 리드 보컬이었는데 이 앨범은 솔로로서 첫 번째 영국 앨범 차트 1위 앨범입니다.
0: 네, 자 영국 앨범 차트 1위 폴 히튼의 Genius에서 Can't Get Next to You 듣겠습니다.

0: next to you.
1: 네, 영국 앨범 차트 1위 폴 히튼의 제니어스 앨범에서 Can't Get Next to You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탑10입니다. 12위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패트, 9위가 드레이크의 아이스맨, 8위는 스트레이 키즈 This and That, 7위가 노아 칸 The Great Divide, 6위는 캣스 아이의 Wild EP. 네, 앨범 차트 5위 달리 파튼의 Ultimate 달리 파튼, 4위가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3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2위가 엘라 랭리의 Dandelion. 자, 이번 주 앨범 차트 1위는 엔하이픈의 The Thin Bliss. 자, 이 앨범에서 지금 듣고 계신 곡이 Bloody Paradise입니다.

락앤 얼터너티브 송스 차트는 테이미 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가 1위고요. 팝 애플의 1위도 드라큘라입니다. 스트리밍 송 1위 엘라 랭리 추진 텍사스. R&B 힙합 송 브루노 마르스의 I Just Might가 1위입니다. 자, 어덜트 컨템포리 차트 1위 알렉스 워렌 오더네리.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1위는 23주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입니다.
10: 23주째요?
11: 네.
10: 이런 건 정말 처음 보는데.
11: 그렇죠. 계속해서 이 곡이 머무면 머물수록 이게 신기록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라서요.
10: 그러니까요. 네.
11: 빌보드와 영국 싱글 차트 중에 어떤 게 먼저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10: 네. 자, 전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11: 네, 안녕히 계세요.
10: 자, 영국 싱글 차트 23주째 1위. 네.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SF9 인성입니다. 예전엔 보컬도 수학을 공부하듯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경쟁하듯 참 많이 애썼는데요. 10년간 활동을 해오면서 그런 목표들을 많이 내려놓게 됐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노래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 시작하니까 뜻밖의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 행하는 게 가장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0: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인터넷 게시판에 과일 구매 실패 안 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귤, 사과, 복숭아 등의 과일 이름 옆에는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는데요. 과일을 맛있게 먹은 소비자들이 해당 과일을 판매하는 농부의 이름을 적은 겁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농사를 짓는 데에 기후처럼 어쩔 수 없는 요소도 있지만 물을 언제 얼마나 주는지, 가지치기와 수확 시기는 언제로 하는지 등 농부의 판단 또한 과일 품질에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주어진 상황만큼이나 내 결정 또한 중요할 테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5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루시의 바라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농부의 판단으로 과일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나의 선택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실명이 과일 옆에 쫙 적혀있는 어떤 게시물이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엄청난 농부님 성함이 없네. 복숭아의 안흥섭 농부님이 안 계시네요. 저도 아는 농부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이혜경 농부님이 안 보입니다. 네. 저희 별밤에 복숭아 재배하시는 분이신데 한번 저한테 복숭아 한번 보내주셨었는데 굉장했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너무 흥미롭네요. 이렇게 농부님들도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런 실력이 어떤 브랜드화 된다는 건 어떤 업계에서나 너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자, 오늘 3, 4부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위대한 쇼맨 OST 중에서 This is me 듣고 오셨고요. 4579님, 저는 매달 말일에 남편과 함께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한 달간 잘 놀고 잘 먹고 보냈구나 하면서 다음 달 지출 계획도 짜는데요. 8월은 아주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9월엔 계획한 건 이루고 계획에 없던 좋은 일도 많이 생기길. 대장부왕도 9월에 더 행복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알찬 한 달 보내고 가계부 정리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진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그게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에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딱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가계부를 안 쓰는 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 있고 쓰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저 같은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를 버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트래킹한다라는 것은 진짜 훌륭한 습관인 것 같기는 해요. 김재희님, 대장부엉은 혼술 해보셨나요? 오늘 오전부터 단골집 미나리전이 너무 당겨서 결국 혼자 왔어요. 나름 용기 낸 겁니다. 그래도 시선이 전혀 신경 안 쓰이는 건 아니어서 얼른 후딱 먹고 튀려고요. 오전에 가신 건 아니겠죠. 오전부터 당겼던 것을 실행해. 그래도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낮에 드시는 것까지도 좋아하시지만 아무래도 해 떨어진 다음이 더 제맛인 거 아니겠습니까. 혼술 해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술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취기에 뭔가 해보려고. 뭐 연애 관련된 일이죠. 뭐. 후회할 일만 했죠. 저는 술 마신 저를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괜히 술을 안 마시고

같은 게 아닙니다. 4864님, 이나님 저는 곧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계약직 직장인인데요. 문득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게 아쉬워집니다. 이제 동료들을 못 본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으니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유, 마음까지 다해서 일하신 모양이에요. 직장을 옮기게 될 때 그게 너무 후련한 마음이 드는 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이렇게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도 전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직장에서 만난 인연들이 진짜 내 인연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 내가 그만큼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인데 이런 분들은 또 어딜 가나 그런 동료들 또 그런 환경 찾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어서 다이나믹 듀오와 첸의 기다렸다가 들으셨습니다. 9194님 사연인데요. 저는 매달 첫 번째 주말이 되면 꼭 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칫솔을 새 걸로 바꿔주고 각종 필터 갈아주고 이불 커튼 싹 다 세탁하고 대청소를 한번 해줍니다. 그래야 뭔가 개운하고 한 달을 살아낼 준비를 한 것 같거든요. 요즘은 체력 이슈로 자꾸 귀찮아지지만 누가 하겠어요. 저 혼자 사는 집인데. 너무 사연 들으면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부엉이 얼마나 계세요? 전 너무 위인 같은데 지금. 그게 아까 그 가계부 부엉이와 더불어서 자기 삶을 아주 정확하게 재단하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부엉이 사연인데요. 한 달 죽이라니요. 이거 남들은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했다 이런 사연 들어도 제가 엄청 칭찬 드리는데 진짜 부지런하고 깔끔하시다. 아, 칫솔도 한 달에 한 번쯤 바꿔주는 게 좋구나. 저는

아, 이거 좀안 되겠다, 이제. 싶을 때. 뭐, 그것도 어떤 주기가 있겠지만, 그게 한 달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반성하게 됩니다. 9042님, 대장부엉 고3 학생인데, 첫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족, 친구의 누군가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그 인간이 생각나요. 이거 사랑 맞죠?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원래 막 공부하다 생각나고 연락 기다려지고 그런 건가요? 사랑 이상해요. 안 돼. 고3이잖아. 내가 어지간한 연애사요. 응원할 수 있는데 이거 잠깐 우리 눈 감으면 안 돼요? 9042님. 물론 9042님이 인생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야 괜찮지만은 그걸 동력을 한번 삼아보죠.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래도 아무래도 고3에 이룰 수 있는 제일 큰 성취는 성적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거 해가지고 좀딱 적당한 훈장 하나 달고 그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볼까?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어떤 허들을 줘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이상하면 그때 내가 고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화이팅입니다, 9042님. 노래는 들려드릴 거예요, 이걸로. 하울과 제이의 Perhaps Love.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산 트렌.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휴일인 내일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시원함이 느껴지겠고 한낮 기온도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습도까지 낮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고요. 남해안 쪽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 제주 산지에는 6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또 동해상과 남해상 그리고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의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비사에서 강일까지 정체만 남아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호바스탱크의 The Reason 들으면서 토요일 별밤 2부로 왔고요. 6635님, 얼마 전 저희 집 마당에 살던 강아지를 입양 보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새끼를 10마리나 낳아서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강아지들이 예뻐서 전부 입양됐네요. 엄마 개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다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다들 잘 커주길 바랍니다. 어쩜 이렇게 또 어린이날에 그렇게 예쁜 강아지들을 맞이하셨대요. 아이고, 엄마 강아지한테 더 잘해주면 되죠. 뭐 우리 집에 아가는 너 하나뿐이야 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랑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혜리님께서 또 홈페이지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요즘 말이 별로 없어졌어요. 인생이 벌써 지루해진 걸까요? 고작 27살밖에 안 먹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니 20대 초반에 가졌던 물음에 대한 답과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기껏 머리 아프게 생각해서 찾아놨는데 그저 시시한 사회인 1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에요. 갓 사회인이 된 변호사 친구를 만나서 한참을 얘기했어요.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시절이 훨씬 간절하고 농도가 진했다고. 그걸 이루니까 그때보다 힘을 빼고 살아서 그런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남들처럼 변하는 것 같다고 그 친구도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공허한가 봐요. 신청곡으로는 제 기분과 딱 맞는 노래인 넬의 몽중인의 현실 체험기 듣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 주변에는 이런 고충을 겪는 분이 공통적으로 좀 큰 성취를 이룬 분들, 뭐 학업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어떤 공허함을 느끼시는 게 진짜 어떤 0점을 딱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포기하면서 이러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며 어떤 것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지를 잘 모르고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막 또 다음 치열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내가 어떤 취미를 갖고 싶은지 또는 내가 지금 아예 그런 게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상태인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좀 새로운 챕터를 계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확실해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넬의 몽중인의 현실체험기.

넬의 몽중인의 현실 체험기, 이어서 태연의 그대라는 시 들었습니다. 2264님 사연인데요. 이나님, 40대 후반에 어렵게 계약직 일자리를 구했는데요. 일을 하면 할수록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나 한 달에 한번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하는 일은 눈과 손으로 정교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안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약간의 수전증이 있어 손도 떨려요. 하루하루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곧 일한 지 한 달이 되는데 제 사정을 얘기하고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성과 내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전 여전히 제자리여서 답답하고 고민이 됩니다. 아유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너무 이제 분명한 고민이네요. 네. 이것은 확실히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40대 후반에 느끼시는 아, 이 일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는 것은 그냥 경험이 부족할 때 내가 상상했던 거와 다른 일이라서 느끼는 그런 감정과 완전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렇게 신체적인 좀 변화 때문에 느끼는 한계는 아주 분명한 거고 이것은 2164님의 잘못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저는 좀 다른 종류의 일을 알아보셔도 충분히 이게 그냥 2164님의 잘못으로 하차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죄책감 가지실 필요도 없고 좌절감 느끼실 필요는 더더욱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익명을 요청한 부엉이 사연인데요. 저희 회사 선임은 농담을 섞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잘 못하는 거 아는데 제가 정색하고 진담으로 받으면 농담이라 하고 하하하 하고 웃어넘기면 농담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짜증나네요. 근데 이거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사연 주신 분이 귀여워서 장난치는 패턴인데 이거. 이렇게 막 조금 얼어있는 신입들한테 이런 장난치는 분들 많거든요. 막 이상하게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얘기를 했다가 내가 얼어붙은 표정을 보면 아이 장난이야 뭐 이러고 그래서 귀여워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맞는 거면 계속 그냥 이거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니까 계속 엇박자를 내신다고 해서 잘못하는 건 아닌데 아 그게 아닌 거면은 아 조금 짜증나는 선임인 건데 1729님 대장부엉 30대 후반이 제일 애매한 나이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완전 적응했고 친구들은 결혼해 육아에 저와 다른 길을 가버렸고 같이 놀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인생의 재미를 찾는 게 요즘 목표예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때쯤이 좀 약간 이상한 어떤 공백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육아로 좀 많이 바쁜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막 유치원, 막 초등학교 입학 할랑말라 또는 뭐 초등학생 그때가 좀 육아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좀 대화에 끼기 힘든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또 그 시기가 지나면요. 또 다른 아주 재미난 또 시즌이 오니까요. 잠깐만 이때에만 혼자 좀 운동을 하신다든지 가지각색의 취미활동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김세정의 권태기의 노래.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리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토요일별 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900님, 제가 라디오 듣는다고 했더니 친구가 되게 낭만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낭만이라뇨. 저에게 별밤은 코미디 프로그램인걸요? 친구한테는 비밀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뇨. 고품격 낭만 방송입니다. 자, 2부 끝곡으로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0: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귀 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 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고요.
1: 네.
0: 아니.
1: 네.
0: 그 펜타곤 10주년 프로젝트 완전체 신곡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1: 네, 맞습니다.
0: 공개됐다고요?
1: 공개가 아직은 안 됐고요.
0: 그죠?
1: 이제 티저가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0: 네. 공개된 건 아니고.
1: 네네.
0: 그 발매는
1: 9월
0: 다음
1: 11일.
0: 주
1: 네네.
0: 금요일이고 제목이 공개가
1: 네
0: 되었죠.
1: 제목 동의가 됐고요.

0: 뮤직비디오 이제 티저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1: 겁쟁이.
0: 네.
1: 그 나는 겁쟁이랍니다. 그거 이제 리메이크를 약간 댄스 버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네네네. 맞나요?
0: 아니, 난 겁이나 여기에 이거
1: 댄... 아 그쪽인가요?
0: 네, 그쪽이 아 전혀 아무 양쪽 다 아니고요.
1: 아니에요? 네. 아,
0: 저희만의 컬러로
1: 아, 그런가요?
0: 네. 네.
1: 아.
0: 새로운 버전의 겁쟁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뭐 약간 뭐 스포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0: 스포는요. 참 그 저희의 이 프로젝트에 정말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미리 스포 한번.
1: 아 뮤직비디오에 뭐 예를 들어 막 박찬욱 감독님 참여했다.
0: 아니 그런 아, 것은 아닌가요?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1: 피처링 뭐 브루노 마스라든지.
0: 아, 아닙니다. 저희의 아. 작품 안에 아, 예. 참 대단하신 분들의 이름 많다.
1: 어라 네. 좋습니다. 네. 조만간 빨리 한번 이것에 대한 얘기를 나눌 날이 오길 바라겠고요.
0: 네네.
1: 자 그리고 그 사이 후이 씨는 또 바쁘다 바빠 후이 인생.
0: 예.
1: 아, 버추얼 보이 그룹을 프로듀싱했고 네. 이들이 데뷔를 마쳤습니다.
0: 맞습니다.
1: 홀린.
0: 네네.
1: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신 거예요?
0: 어느 정도의 관여냐면 제가 살면서 처음이었는데 네. 일단 첫 오디션 날부터 관여를 했죠. 그래서 완전 예선, 1차 예선부터 제가 1차는 아니고 2차 예선부터 1차는 먼저 이렇게 좀 걸러주셨고
1: 그쵸, 그쵸.
0: 예, 2차부터 이제 제가 가서 2차, 3차 뭐 오디션 끝까지 다 보고요.
1: 이 정도면 제작 지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제작 지분 이런 건 없고요. 그냥
1: 그럼 무슨 관계예요? 그냥
0: 아니 그냥 이제 프로듀서와 어떤 아티스트의 관계죠.
1: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발부터 네. 참여를 했으면
0: 아무래도 이게 이제
1: 두둑하게 줬나요? 프로듀싱비를?
0: 두둑하다기보다는 네. 사실 두둑함은 저희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정말로. 그냥 사실 그동안에는 음악 작업에만 제가 몰두를 해왔는데 뭔가 이번에는 멤버 선발부터 전체적인 음악적인 컨셉부터 좀 여러 가지를 저에게 좀 의지해주시는 느낌? 그래서 회의를 되게 많이 했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대화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멤버들 그리고 이 팀에게도 참 애정이 많은 네, 그런 마음입니다.
1: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많은 회사에서 오 비용은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도 그럼 후이한테 네. 멤버 선발부터 시작해서
0: 네네.
1: 이 홀린한테도 타이틀곡도 주셨는데
0: 맞아요. 뭐
1: 곡작업까지 그냥 싹 다 부탁을 해보자.
0: 아 정말 저는
1: 밀려들면 어떡해요?
0: 아 저는 근데 금액은
1: 아, 아무 상관이 없다?
0: 아무 상관까지는 아니죠. 저도 아니, 최소한의 거마비는 또
1: 최소한의 거마비면 된다.
0: 아니 근데 왜냐면 아니 네. 정말로 지금의 이것 말이죠.
1: 이 프로젝트 정도.
0: 이 프로젝트 정도
1: 제가 뭐 한 15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0: 15만 원이요?
1: 아 그건 좀
0: 아 15만 원이면요. 그 기름이 요즘에
1: 아 유가 때문에
0: 네 유가가 많이 올라서요.
1: 최소가 알고 보니 무슨 뭐 막 그러면 2억 8천 이런 건 아니죠? 아유,
0: 전혀 아닙니다.
1: 그건 또 아니고
0: 네, 전혀 아니고요.
1: 그럼 아무튼, 15만 원 이상 2억 8천 이하
0: 네 그 사이 정도인데 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아래쪽에 분포가 되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1: 아니,
0: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제가 또 잘 또 맞춰드려요.
1: 아 그래요? 아 그럼 꼭 발매 목적이 아니라
0: 네.
1: 그럼 나도 한번
0: 네.
1: 노래를 내보고 싶은데 혹시 한번 나 좀 프로듀싱 해줄 수 있겠느냐?
0: 네.
1: 한 부엉이가 연락을 해도 되나요?
0: 아 부엉이 분들이요?
1: 예예예. 예. 그 내 취미 발매.
0: 아유 가능은 한데
1: 15
0: 이제
1: 이상 맞춰드리겠다.
0: 일단 오디션이 근데 중요해요.
1: 아, 오디션 통과를
0: 네, 그거를 저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1: 그치, 실력이 없으면 안
0: 돼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곡도 드리는 거니까요.
1: 그치 맞아.
0: 이분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요, 노래 실력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쵸. 그 오디션이 가능하시다면 연락을 주시면은
1: 아니면 비용이 2억 8천 이상이다. 괜찮겠죠?
0: 아 2억 8천 이상이다.
1: 이상이다.
0: 이상이면 뭐
1: 일단 네, 뭐 한 곡 정도
0: 네,
1: 해드릴
0: 안 빼도 돼요. 안 빼 안 빼고도 바로 드릴 수 있어요.
1: 그래요, 그래요.
0: 네네.
1: 여러분 잘 들으셨죠?
0: 네.
1: 다 이렇게 다 그 약간 좀 내고도 가능하다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0: 네네.
1: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홀린 노래 함께 들어보죠. 타임 슬립.

0: 케빈의 타임슬립 듣고 오셨습니다.
1: 아, 노래가 너무 좋네요.
0: 아, 이거는 진짜
1: 참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아요.
0: 노래도 잘 부르고 네. 이 곡이 아, 이거는 진짜 명 프로듀서가 따로 없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좀 굉장한 명곡 함께 네. 들었고요.
1: 명 프로듀서 이제 명 플레이리스터도 돼야 돼가지고.
0: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명 플레이리스터로서의 네. 자질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사연부터 소개해 주세요.
2: 7399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노래 기대는 밤 코너를 좋아하는 대학생 부엉이입니다. 제 버킷리스트는 언젠가 오로라를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건데요. 오로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하수 정도는 한국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물론 구름 없이 맑은 날이어야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속을 찾아가야 해서 조건을 맞추긴 쉽지 않지만 방법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천문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탐방하는 날에 흐리거나 비가 오면 그냥 1박 2일 여행 다녀온 게 되는 거지만 동아리 사람들과 꼭 멋진 은하수를 보고 싶어요. 은하수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어울리는 예쁜 곡 별밤에 맡기겠습니다.
0: 은하수를 직접 보러 갈 예정이라는 7399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1: 네.
0: 후이 씨는 은하수는 본 적 있어요?
1: 없습니다.
0: 아,
1: 저는 그냥 꿈은 있어요. 오로라를 꼭 보고.
0: 오로라?
1: 네, 오로라나 뭐. 근데 은하수를 저는 사실은 또 국내에서 볼 수 있는지 또 몰랐습니다.
0: 볼 수 있죠.
1: 이 사연을 통해 알았어요.
0: 저는 그냥 뿌연 옅은 구름인 줄 알았는데 네. 저게 은하수라고 해서 아주 어릴 때 산에서 본 적 있어요.
1: 어때요? 근데 그냥 구름 같은 느낌인가요?
0: 그러니까 옅은 구름이 길게 있는 느낌인데 네. 그게 이제 자세히 보면은 다
1: 별이요.
0: 별이라는 얘기잖아요.
1: 와.
0: 좀 이상하죠, 기분이.
1: 저도 근데 나름 또 시골에서 촬영도 몇 번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0: 못 봤어요.
1: 은하수를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네 선명하네 정도는 느낄 수 있는데 은하수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어릴 땐 그거 귀한 줄 몰라 갖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아,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네네. 그 은하수 보려면은 약간 뭐 강원도라든지 뭐 그런 곳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별똥별 엄청나게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0: 그러는데 그날 많은 너튜버분들이
1: 네.
0: 딱그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1: 네.
0: 실황 중계를 뭐 해주셨거든요.
1: 오.
0: 와, 덕분에 진짜 별 구경 많이 하긴 했어요.
1: 아, 그게 영상에 담겨요, 그러면?
0: 완전 잘 담기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엄청난 그런, 그러니까 성능 좋은 카메라 갖고 평소에도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인가 보죠. 그래서 몇 분이 자리 잘 잡고선 해주시는데 별똥별 막 떨어지는 거 엄청 구경했었어요. 오로라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1: 아,
0: 왜냐면 되게
1: 그래요?
0: 추워야 되지 않아요?
1: 오로라는 그쵸. 그리고 오로라는 별이 아니고 약간 대기 현상 같은
0: 그래요.
1: 그런 건데.
0: 그래서 막 되게 멀리까지 갔는데 못 보게 되는 일도 있고
1: 맞아요.
0: 하니까 나는 아 그렇게 내가 불확실성에 내 시간과 그걸 걸고 싶지 않은 거지.
1: 저는 근데 보통 노르웨이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오로라를 보러. 근데 저는 노르웨이가 또 오슬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되게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겸사겸사.
0: 겸사.
1: 예, 오슬로도 갔다가 뭐 특히 제 친구가 오슬로를 다녀온 친구가 있었는데
0: 네.
1: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나 봐요. 근데 그쪽 나라들이 이 크리스마스 약간
0: 거기 거의 뭐
1: 예,
0: 오리지널이죠.
1: 그래가지고 엄청 그 페스티벌 같은 것도 크게 하고
0: 이야.
1: 크리스마스 상점들도 많고 막 그래서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0: 저는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1: 네.
0: 전 그래도 뭐 한국에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아무튼 노래 기대는 밤 7399님 은하수 보러 가는 길에 들을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선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의 첫 번째 곡은요.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입니다. 뭐 사실 은하수를 보러 가는 길이 물론 뭐 설레기도 하고요. 그 설레는 마음이 그냥 이 곡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엄청 엄청 기다렸던 이 은하수. 근데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출발하실 때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0: 이게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다니요. 발표된 지가.
1: 네. 근데 저는 사실 오랜 날 여기랑 그 화음 있잖아요. 그걸로 되게 유명한 곡인데 곡을 들어보니 캐논 변주곡으로 인트로가 있고 뭐 인터루드도 지금 나오는 요 이 음악이 캐논 변주곡을 조금 이렇게 이 버전으로 좀 바꿔서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걸 곡을 찾고 또 오늘 오면서 들으면서 아, 또 이런 포인트가 있는 곡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0: 캐논 변주곡은 모든 히트곡의 어떤 척추 같은 네, 그런 곡입니다.
1: 네.
0: 자, 후이 씨가 골라온 첫 번째 곡이에요.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0: 악뮤의 오랜날 오랜밤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바로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어서 저의 두 번째 추천곡은요. 오로라의 런어웨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노래 혹 그리고 이 아티스트 분도 뭐 어쩌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0: 생소해요.
1: 네, 일단은 이 7399님께서 오로라를 한번 보시는 게 꿈이라는 이 사연을 읽자마자 오로라라는 아티스트의 곡을 무조건 저는 한 곡을 선곡을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중에 이제 이 노래가 꽤나 유명한 곡이어가지고 들고 왔고요. 사실 이 오로라라는 아티스트는 그 노르웨이 출신이에요. 오로라가 네, 오로라가 잘 보이는 유달리 잘 보이는 그 나라의 출신이고 아티스트 명도 오로라인데 그냥 이 곡을 왠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아티스트 분도 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0: 그냥 오로라로 승부를 하겠다.
1: 아니, 사실 네. 저도 이 아티스트 분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학 가요제 네. 그 이제 친구들을 살짝 만나고 왔는데 그 참가하는 친구들을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 아티스트의 굉장한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음악이 너무 신선해서 어떤 아티스트 좋아해요? 물어봤는데 이 아티스트 좋아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서야 저도 이제 찾아본 아티스트예요. 근데 노래가 되게 신선하고 뭔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음악에 공기가 있다면 공기가 되게 맑은 느낌이랄까?
0: 북유럽 쪽 네. 뮤지션들 음악들이 네. 좀 그래요.
1: 네.
0: 이게 좀 근데 지역마다 왜 동남아 계열 음악들
1: 네, 네.
0: 약간 촉촉하고
1: 맞아요.
0: 기분 좋게 나른하잖아요.
1: 네, 네, 네.
0: 그 남미 쪽은 리듬이 완전히
1: 그쵸.
0: 근데 진짜 그 지역 색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진짜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약간 추운 지역도 아주 확실한 그 사운드 특색들이 있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게다가 이름이 오로라라 네. 이름값까지 네, 네.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선점되지 않았었다라는 것도 놀랍네요.
1: 그러니까요.
0: 오로라 누군가는
1: 아 근데 국내에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오로라라는 팀이 있고요.
0: 아하.
1: 예, 아마 전 세계에 많은 오로라 분들이 계시겠지만
0: 이 팀이 현재로선 제일 유명한 오로라인가요?
1: 이분이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0: 아, 예. 좋습니다. 가장 유명한 오로라 라고 합니다. 후이 씨의 두 번째 추천곡 오로라의 Runaway.

0: 잠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부엉이들 얘기에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호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아주 로맨틱한 사연이죠. 은하수를 찾아 떠나간다는 7399님. 약간 왜 만화 오프닝 같다. 은하수를 찾아 떠나는 7399님의 대모험.
2: 네.
1: 거기에 어울릴만한 노래들 추천하고 있습니다.
2: 네.
1: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추천곡 뭘까요?
2: 네, 저의 세 번째 추천곡은요. 문차일드의 6AM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의 곡인데요. 이 노래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냥 음악이 은하수 같아요. 음악이 별 같고요.
1: 제가 아는 문차일드가 아니군요.
2: 네네 맞아요. 문차일드가 이제 또 국내에도 네, 있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해외에 계신 문차일드.
1: 아, 마치 여러 오로라가 있듯 네. 여러 문차일드가 있군요.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 사실 뭐 음악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1: 네.
2: 아르페지 에이터라는 악기가 있어요.
1: 아, 저 굉장히 좋아요.
2: 네, 그러니까 도미솔. 예를 들면 도미솔이라는 코드를 한 번에 누르지 않고 도와 미와 솔을 순차적으로 누르는 게 아르페지오라는 예, 그 단어로 설명되는 건데
1: 그 알함브라의 궁전 기타로들 많이 연습 처음에 입문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2: 아르페지오죠.
1: 네네네.
2: 근데 그 아르페지오를 연주해 주는 기계가 아르페지에이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르페지에이터를 여기저기 막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비정형적으로 음이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뭔가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때 누나가 보셨던 그 유성이 막 떨어지는 듯한 그런
1: 맞아.
2: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뭔가 이거는 은하수를 보면서 들을 만한 음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1: 아 딱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제가 아르페지에이터를 특별히 좋아할 이유가 있는 악기는 아니잖아요.
2: 네.
1: 그 뭐 작곡가가 아닌 이상은.
2: 네네.
1: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라는 곡에 보면은 디브리치 파트가 완전 킥인데 거기 아르페지에이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그걸 쓴 건 줄 모르고
2: 네.
1: 그 모든 음들을 윤상 씨가 하나하나 한땀한땀 다 찍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윤상 씨한테 여기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너무 난 여기가 너무 좋고 당신의 그 정교함이 너무 좋고 했는데 이거 아르페지에이터에서 그게 뭔데요? 그때 이제
2: 맞아요,
1: 그냥 가만히
2: 맞아요.
1: 누르고 있어요.
2: 맞아,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움직여주고 사실 그것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저희가 정할 수도 있고
1: 맞아,
2: 아니면
1: 맞아.
2: 그냥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요즘에는.
1: 그래가지고 네. 약간 허무했지만 그마저도 네. 사랑하였다.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악기가 되었어요.
2: 네.
1: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별 뿌려지는 그런 좀 느낌이
2: 맞아요.
1: 있어요.
2: 몽환적인 느낌이 있죠.
1: 맞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한 그 문차일드가 아닌
2: 네.
1: 다른 문차일드의 곡입니다. 6 AM.

0: 문차일드의 6AM 듣고 오셨어요. 이 노래는 진짜로 딱 은하수를 보면서 네. 다 같이 그 멤버들 딱 헤드폰 쓰고
1: 아 맞아요.
0: 이어폰도 아니고 헤드폰이었으면 좋겠다.
1: 네네.
0: 들으면은 와 진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박제될 그쵸,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하이라이트 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나 또 다음 곡도 훌륭하겠죠?
1: 네, 저의 다음 곡은요. 사실 앞에 곡들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기존에 들어보지 않으셨던 곡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또 앞에 두 곡이
0: 맞아요.
1: 그래서 마지막 곡은 좀 아, 이 노래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다 해서 들고 왔습니다. 유나의 혜성입니다. 사실 뭐 유나 선배님은 그 천문학 어떤 천문학 가수
0: 어느 순간 약간
1: 맞아요,
0: 완전
1: 맞아요.
0: 그 천문 뮤지션이 됐어.
1: 네, 이게 별을 넘어서 이제 우주로 가셨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와 이런 색깔과 이 노선을 잡는다라는 거는 네. 진짜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0: 심지어 너무 좋아.
1: 그쵸.
0: 말이 됨?
1: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이 유나 선배님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느낌이 약간 그 애니메이션 분위기가 좀
0: 있죠.
1: 나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약간 별, 뭐
0: 별.
1: 하늘, 뭔가 우주 막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예쁜 장면들을 봤을 때. 그래서 좀 또 그런 관심이 생기지 않으셨을 아닐 수도 있죠.
0: 그냥 당당하게 본인의 네? 의견을 얘기하셔야지.
1: 아니, 그러니까 그냥
0: 방송인데 우리 어머니 뭐 그 아닌가? 아닌 말고 이렇게 얘기하셔. 어떡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 아 저는 뭐 좋아해요.
0: 아, 유나를 그저 좋아한다.
1: 네, 네.
0: 그 예전부터 유나 씨가 또 요거에 좀 관심이 있었군요. 물론 이제 유나 작사 작곡은 아닌데
1: 네, 네.
0: 이 노래는 2007년 발표곡이군요.
1: 아 이게 이제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발매가 돼서 그 엄청 유명한 3대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0: 네.
1: 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의 엔딩곡으로 들어가서
0: yeah.
1: 유명해진 곡이에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다시 발매를 하셨죠.
0: 약간 좀 역수입된 느낌이 있는
1: 네,
0: 그때 당시로선 그랬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일본을 뒤흔들은 네, 그 가수다 해서 보아 이후로
1: 네,
0: 또 다른 걸출한 여성 뮤지션 탄생했다.
1: 네.

0: 윤하의 혜성 듣고 왔습니다. 너무 힘차고 에너지가 뿜뿜 차오릅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은하수 보면서 또는 보러 가는 길에 들을 노래들은 싹 소개를 했어요.
1: 네.
0: 지금 소개해 주실 곡은 오늘 후이가 들고 오고 싶었던 노래.
1: 네, 맞습니다.
0: 들고 와서 소개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1: 네.
0: 오늘 후이 픽. 어떤 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1: 오늘 제가 픽한 노래는요. 신인류의 슈슈라는 곡입니다. 일단은 노래 제목부터 뭔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0: 슈슈. 네,
1: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듣게 된 곡인데요. 일단 제목이 너무 신기했고 노래를 들었는데 그 시옷 웃음과 유유의 조합이더라고요. 슈슈라는 단어가.
0: 아, 웃음 그 이모티콘이 네. 약간 시옷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는 유유 이모티콘이 네. 합쳐져서 슈슈인.
1: 맞아요. 그래서
0: 그 이 가사 쓰는 신혼유 씨가 네. 그렇게 저 글자를 이게 블록 장난감처럼 갖고 네. 노는 식으로 가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1: 아~
0: 이렇게 문을 곰으로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1: 아, 예, 예.
0: 되게 좀 특이해요. 작법.
1: 그래서 팀명도 신인류이신.
0: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1: 아, 근데 그러니까 이 노래도 해서 그냥 많은 분들에게 이런 곡이 있다라고 뭔가 같이 들어볼까요, 우리?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0: 그리고 제가 기억하.

0: 떠오르기로는 이런 온유 씨 보컬 느낌이
1: 네.
0: 근래에 잘 없어요.
1: 그쵸,
0: 약간
1: 그쵸.
0: 레트로한 매력이
1: 예, 맞아요, 맞아요.
0: 있어요.
1: 전체적인 다른 곡들도 다 약간 그런 느낌이시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머 페스타인 별밤
1: 네.
0: 저희 이제 막 핫한 밴드분들 모셔가지고 작은 축제를 열었었거든요.
1: 와.
0: 거기에도 이제 신인류 한주 오셔가지고
1: 네.
0: 진짜 별이 빛나는 밤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1: 와.
0: 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1: 네.
0: 자, 이렇게 오늘은 은하수를 직접 보러 떠나겠다는 7399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만들었고 오늘의 후이픽도 소개를 했습니다.
1: 네.
0: 후이씨 요새 너무 바쁘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 플레이리스트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고 있음에
1: 네.
0: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네. 자, 다음 주에도 후이씨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은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별보험 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후이씨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후이픽 신인류의 슈슈 들을 거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5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9091님께서 저는 9월이 제일 좋아요 대장부엉. 여름이 살짝 남아있고 완전한 가을은 아직 오지 않은 느낌이라 질척거리는 제 성격과 닮아있는 것 같거든요. 질척이라뇨.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끝곡으로 JP 쿠퍼의 September Song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SF9 인성입니다. 예전엔 보컬도 수학을 공부하듯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경쟁하듯 참 많이 애썼는데요. 10년간 활동을 해오면서 그런 목표들을 많이 내려놓게 됐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노래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 시작하니까 뜻밖의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 행하는 게 가장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 날 안아프라.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한 고영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몬스타엑스 기현과 챌린지한 스포왕의 후기. 카메라는 죄가 없다. 2. 기현 피셜. 섹시한 걸 좋아하는 몬베베. 3. 공포 스릴러의 진심인 기현. 심야 괴담회를 극찬하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스포한 고현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몬스타엑스의 일렉트릭 하트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엄청난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MBC 라디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인사를 해주고 계시죠? 그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이 오셨거든요. 신. 불편하겠는데요, 본인은.
1: 불편한데요.
0: 아, 불편하시겠는데요. 오늘 K-pop 신, K-pop 신이 오셨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신이 왔는데 얼굴 안 볼 거야? 빨리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스포한 고연배 251번째 초대석 주인공은요, 몬스타엑스의 목소리, 몬스타엑스의 심장 기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기현입니다.
0: 거창해.
1: 소개가 거창하네요.
0: 너무 거창하죠.
1: 네, 살짝 부담스러운데.
0: 하지만 사실입니다. 노래 너무 잘하고 퍼포먼스 너무 잘하고 솔로면 솔로, 팀이면 팀 엄청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1: 네.
0: K-POP 신이 맞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잘 지내고 계셨죠?
1: 아, 그럼요.
0: 직접 인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몬스타엑스 더 페이스로 컴백한 네, 몬스타엑스의 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Yeah!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셔서 사실 네. 지난번에 솔로 때도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1: 네.
0: 미국 정규가 언폴드,
1: 언폴드 네.
0: 요걸로 해외 투어도 하시고
1: 네.
0: 그리고 7월에는 오랜만에 솔로 앨범,
1: 솔로 앨범
0: 보더라인도 냈었습니다.
1: 보더라인 네, 냈습니다.
0: 사실 저는 그 기현 씨 솔로 앨범을 되게 기다리고 있었고 너무 좋게 들어가지고 그 얘기 길게 나누고 싶었는데 네. 그 얘기 나눌 새도 없이 또 팀 앨범이 나오고 난리요 난리.
1: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밤에 전화 드렸잖아요.
0: 그니까요.
1: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했다 거의 한 20분 넘게 통화하지 않았나요?
0: 네. 제가 아무래도 그 지금이다 싶어가지고 앨범에 대한 감상평 막 쏟아내고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1: 너무 재밌었어요,
0: 그랬었죠.
1: 네.
0: 요 앨범들 계속 내면서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1: 네.
0: 좀 스스로 생각해도 열심히 산다 이런 느낌 드실 것 같아요.
1: 아, 그 열심히 저는 약간 성격이 쉬면 불안한 성격이어가지고 오히려 조금 그래도 바쁜 게 제 심신상 좀 괜찮아요. 안정적이에요. 이게 더
0: 연차가 좀 되셨는데 원래부터 그랬어요?
1: 약간 유전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약간 그랬었거든요.
0: 계속 부지런하게 뭔가를 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1: 네, 네. 직장 생활을 하시긴 했지만 그분도 이제 그분이랑 좀 그래. 아버지도 좀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신데 지금은 좀 이제 퇴직하시고 지금은 좀 편하게 계신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뭘 하려고 하시는
0: 그런 비슷한 스타일이시고
1: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0: 참, 오늘 팀 앨범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1: 그렇죠.
0: 팀 앨범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래도 네. 7월에 얼마 안 됐거든요. 솔로 앨범
1: 두 달
0: 보더라니 저는 이 앨범을 듣고 아, 기현 씨가 이런 모습 보여줄 때 한번 됐다 그런 편이 그런 개인적인 감상평이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그거를 티를 너무 안 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1: 그때 형이 딱 뭐라고 했냐면 아, 이번이 딱 뭔가 보컬로서 힘줘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아주 좋았다.
0: 노래가 정말 기현 씨 아니면 맛을 못 내는 그런 노래를 내줬더라고요.
1: 사실 제가 그 전 앨범을 봐도 그렇고 제가 뭐 커버곡들을 봐도 그렇고 다 약간 좀 많이 락스러운 신나고 비트 있고 이런 노래들을 좀 주로 했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 좀 제 성격이 이런 노래들을 하면 정말 하나하나 막 목도 잘 풀어야 되고 네. 이 굴레에 갇히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들을 더 선호하게 된 이유도 있었는데 아, 이번에는 좀 형 말대로 좀 힘을 줘야 될 때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0: 네. 너무 잘 어울리고
1: 네.
0: 그 노래가 단순히 높다 어렵다 이걸 떠나서 이 디테일과
1: 맞아요 맞아요
0: 정말 꼼꼼하게 불러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되게 힘도
1: 줘야
0: 돼요. 되고 그래서 아, 기현 씨 어떤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준 노래가 아니었나.
1: 아, 감사합니다.
0: 정말 좋게 들었었고
1: 네.
0: 우리 그 팀 앨범이 나와서 즐기고 계시는 와중에 아, 이거 기현 씨 솔로 앨범도 계속해서 여러분 좀 누리셔야 된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욕심을 좀 내봅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바로 어제 9월 4일에 몬스타엑스의 새 미니앨범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더 페이즈. 더 페이즈인데 어떤 앨범인지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1: 더 페이즈. 페이즈가 이제 단계라는 네. 이제 뜻인데
0: 페이즈 1, 페이즈 2 막 이렇게
1: 네, 새로운 또 단계와 새로운 또 장면을 또 여는

0: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섯 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섯 곡 중에는 멤버들 곡이 거의 과반수를 넘어가고
1: 어휴.
0: 네. 또 이제 그렇게 또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이제는 한 번 낼 때마다 회의에 회의에 회의를 거쳐서 이제 내게 되는데 정말 몬베베들이 좋아하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또 매직을 또 타이틀 곡으로 선정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1: 이야, 그 아까 첫 곡으로 들었던 일렉트릭 하트는
0: 주원이
1: 주원 씨 네, 곡
0: 주원 씨 곡이고
1: 아 대단합니다. 네. 과반 이상이 멤버들의 곡이기도 하고 네. 뭔가 아 팬분들이 좋아할 것이 확실하다.
0: 네.
1: 아 이런 마음을 담은 노래.
0: 항상 이 타이틀 곡은 또 몬스타엑스기에 센 걸로.
1: 아 제가 사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네. 영광스럽게도 몰래 살짝 들었습니다.
0: 아, 네.
1: 강렬해.
0: 아, 퍼포먼스가.
1: 강렬해요.
0: 노래도 그렇지만 퍼포먼스가 쉽지 않아요.
1: 아.
0: 항상 그랬어요, 저희는 근데. 아 익숙합니다. 예.
1: 대단하네. 그, 아까 얘기한 미국에서 발표한 앨범, 언폴드.
0: 네.
1: 좀 뭔가 외국에서 내는 앨범하고 국내 앨범하고 좀 뭔가 이렇게 느낌이나 준비하는 게 좀 다른가요?
0: 저희 완전히 다릅니다.
1: 완전히. 아 그래요?
0: 네, 완전히 달라요.
1: 오 어떻게?
0: 그 아 미국 사실 저희가 처음에 뒀던 거는 한국 몬스타엑스 앨범은 보는 앨범,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더 있는 여러 가지로 뭐 퍼포먼스도 그렇고 조금 더 뭐 신나고 약간 이런 쪽에 좀 퍼포먼스나 보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면 미국 쪽은 철저하게 좀 듣는 쪽으로 많이 맞춰져서 사실 밴드 사운드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1: 아 그렇구나
0: 네, 좀 듣는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앨범입니다.
1: 그런 거를 또 프로듀싱 단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0: 네 완전 분리해서 가죠. 네.
1: 저는 뭐 기현 씨 노래 잘하는 거야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몬스타엑스 워낙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전 또 개인적으로 몬베베들 팬이기도 해요. 너무 재밌어.
0: 몬베베 재밌어요.
1: 너무 웃겨.
0: 유쾌한
1: 몬스타엑스가 웃기니까 팬분들도 웃겨.
0: 그 참 신기한 게
1: 네, 따라가죠.
0: 네, 따라가더라고요.
1: 네. 네. 그리고 저도 몬스타엑스를 잘 알고 기현 씨를 잘 안다 생각했는데 아까 보는 앨범 얘기를 하셔서
0: 네.
1: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저희 노래 챌린지 해주면서
0: 네네, 맞아요,
1: 그걸 너무
0: 맞아요.
1: 많이 좋아해 주셔서 사람들이 더 좀 인상적인 순간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0: 네.
1: 그러면서 듀엣도 부탁을 해서 아 듀엣을 녹음해놓으니까 노래 더 잘하네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한 거야 그래서 만나서 같이 스튜디오에서 마주보는 듀엣 촬영을 하는데 그때 촬영해준 그 스태프분들이 저랑 몇 년간 계속 뮤비도 찍어주고 뭐 그런 라이브 클립도 찍어주고 해준 그 또 그냥
0: 되게 가까운 네네.
1: 회사 직원분들이에요
0: 네.
1: 저는 맨날 아니 더 이쁘게 좀 찍어줘라 아 나도 좀 아이돌처럼 찍어줘 맨날 이렇게 했는데
0: 기억난다
1: 기현 씨랑 계속 찍었는데 어? 내가 미안해 내 잘못이었구나 기현 씨가 와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야
0: 아, 그때 또 이제 좀 약간 옷이 핑크색 약간 뭐 해야 되지 자켓 좀 샤방샤방한
1: 거 너무 예쁜 거예요 에휴, 그리고 이상하죠. 그때 알았어 기현 씨는 그렇게까지 그걸 신경 쓰는 막 의식하지 않는데도 아 예쁜 각도를 알아.
0: 아유 너무 너무.
1: 아 그냥 하는데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0: 이제...
1: 보정을 안 한 그냥 생 모니터도 이미 완성돼 있는 거야. 보는 거 아 이렇게 잘하는구나.
0: 그때 막 너무 기억났던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 현장에서.
1: 아유.
0: 내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막 그렇게 했는데 옆에서 좀 이렇게 예 스태프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조금 예.
1: 그래서 제가 빡 화내다가 미안하다 내 잘못인 걸 이제 알았다
0: 그래서 몸둘 바를 몰랐어
1: 카메라는 죄가 없다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카메라는 죄가 없다 너희 스태프들은 죄가 없다 내 잘못이었다
0: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너무 기억나는 게 몬베베들의 반응이 너무 화끈했어요.
1: 그니까요,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
0: 네. 이런 노래 하라고. 그 제가 형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곡 하고 나서
1: 맞아요.
0: 그 제가 제 솔로 앨범을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계획하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1: 네.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 고마웠습니다. 진짜로.
0: 사실 다른 곡이 타이틀곡이었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
1: 네.
0: 속옷으로 옮기게 된 거에 형의 그게 좀 컸다.
1: 심장이 뛴다.
0: 네.
1: 네. 두근두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총 6곡 이번 몬스타엑스의 새 앨범 중에
0: 네.
1: 타이틀곡 매직이거든요. 이 노래는 그러면 다 같이 회의에서 타이틀이

0: 정해진 건가요?
1: 그렇죠. 네. 이것도 부사장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밀던 곡이기도 했고 멤버들도 이 곡으로 갔을 때가 제일 문섹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곡을 봤습니다.
0: 좀 이 노래 녹음할 때 요거 좀 신경 썼다 아니면 좀 요거 어려웠다 요 좀 곡이 좀 특징이 좀 있을까요?
1: 녹음할 때는 사실 뭐 팀 앨범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한 곡을 온전히 다 부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 외에는 이제 좀 후에 들어가는 코러스 같은 부분 제가 뭐 코러스도 다 하진 않는데 멤버들 오기 전에 뭔가 아직도 이런 걸 하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키 잡는 거나 그리고 어떤 느낌을 내야 되는지 조금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보여줘야 될 때 제 파트 아닌 걸 제가 먼저 녹음해놓고
0: 가이드처럼 미리 하는구나.
1: 가볍게. 예. 어쨌든 가이드는 거의 다 외국, 요즘에는 외국 곡이다 보니까 외계어로 오거나 아니면 너무 약간 뜻없는 영어로 오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제가 한 번씩
0: 가사가 들어간 느낌을 기현 씨가 조금 가이드처럼 미리 한번 살짝 녹음을 하는군요.
1: 네네. 살짝 그냥 가볍게 해놓을 때가 있어요.
0: 오고 좋다. 네,
1: 그런 것들.
0: 그러면 멤버들이 후에 녹음을 했을 때 훨씬 더 편하게 한번 느낌을 잡고 들어올 수 있겠네.
1: 네네네.
0: 아, 좋습니다. 요 매직이라는 노래 이미 여러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또 함께 들어보시죠.
1: Let's go. Wonderful presentation.

0: 몬스타엑스의 매직 듣고 오! 왔습니다.
1: 매직.
0: 아, 저는 이제 나오기 전에 지금 녹음이라 네. 조금 전에 오시기 전에 한번 미리 살짝 듣고 지금 들었을 때 느낌이 되게 리듬이 뻔하고 흔한 리듬은 아니에요.
1: 그렇죠.
0: 심지어 중간에 한번 바뀌고.
1: 네네네.
0: 어, 이게 뭔가 퍼포먼스가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그 확 바뀌는 느낌이 셀 것 같아요. 어때요, 퍼포먼스는?
1: 퍼포먼스는 몬스타엑스스러운 동작들이 일단 되게 많고요.
0: 어.
1: 그리고 마지막 훅 때는 안무 수정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거 이대로 갈 수 없다. 뭔가 너무 바쁜 것들만 많은 거예요. 동작들이.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희 팬분들 몬베베 분들의 취향을 좀 살려서 조금은 뭐랄까 섹시한 느낌이 나는 그런 퍼포먼스.

0: 맛을 의도적으로 좀 넣고. 어.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어.
1: 섹시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팬분들이.
0: 어우. 너무 좋아하죠. 약간 그 그런 걸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실 이게 너무 섹시한 걸 노골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반감이 올 때가 있어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걸 어떻게 잘 소화하냐를 정말 많이 생각해서 퍼포먼스에 넣고 했던 것 같아요.
1: 맛깔나게 섹시해야지.
0: 아, 그렇죠. 그리고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1: 아, 그렇지.
0: 자연스럽게.
1: 그걸 그동안 몬스타엑스가 잘하니까 팬분들이
0: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 맛을 좋아하시는 거죠.
0: 그렇죠. 이게 또 너무 대놓고 주는 것도 계속 주다 보면은 또 별로여서
1: 맞아.
0: 절제된 걸 했다가 또 약간 조금 센 걸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강약 조절이 좀 잘 녹아들어 있는 퍼포먼스가 아닌가.
1: 이게 후렴 부분에 비트가 막 뚜뚜뚜 뚜뚜 이렇게 가니까 바쁘게 짜려면 진짜 바쁘게 나오겠어 안무가.
0: 그게 원래 발 같은 이제 동작이 굉장히 발이 바쁜 동작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너무 힘들고 아. 대중들이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이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뭔가 세 보이지 않는 뭔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게 정말 가성비 안 좋은 최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희는 막 미친 듯이 힘든데
1: 그렇지 그렇지
0: 볼 때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
1: 그렇지
0: 그럴 순 없다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걸 좀 덜어내고 조금 이제 눈에 보이는 안무들로 많이 바뀌죠.
1: 완전히 음악에도 퍼포먼스에도 프로듀서의 시각이네요 몬스타엑스 멤버들은. 네. 에이, 그런 것까지 네. 근본적으로 다 따져서
0: 효율 있는 안무 우리가 힘들면 에이. 볼 때도 힘들어야 되는.
1: 근데 이게 뭐 아 왜 힘든데 보람 없어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 경험으로 쌓인.
0: 맞아요 완전 이거는 경험으로 쌓인.
1: 이렇게 힘들어서 그만큼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쵸. 수정이 맞고
0: 맞아, 맞아.
1: 더 임팩트 있게 빡 주는 게 낫다 이런 맞아, 것들을 맞아요. 멤버들이 다 하시는군요 이제.
0: 저희가 다 안무는 이제는 회사에서는 초반에만 이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발주를 넣을 때 안무 발주를 넣을 때 하고 사실 안무는 저희가 레슨 하면서 정말 많이
1: 수정을 하고 네.
0: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도 이제 더 이상은 뭔가 사실 저희보다 모르시거든요. 회사가 이제 춤 같은 부분이
1: 그렇지
0: 있어서.
1: 그렇지
0: 그래서 그냥
1: 근데 이게 또 그만큼 멤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냈을 때 결과가 좋았던 증명들이 그동안 쌓였기 때문에
0: 그쵸.
1: 서로 신뢰관계가 생긴 거고
0: 예, 예.
1: 또 그걸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이렇게 퍼포먼스가 강력한 몬스타엑스 북미 투어도 10월 달에 또 있더라고요.
0: 네 있죠.
1: 야 정말 바쁘게 활동하고 투어하고 솔로 내고 공연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0: 네.
1: 이 투어할 때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겠어요.
0: 아 엄청 정말 중요해요. 그게 이제 북미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공연 쉬고 이렇게 사실 그 쉬고가 아니지 이동이죠. 이동인데 그것마저도 저희가 조금 컨디션 관리를 하려고 원래 전에는 저희가 항상 비행기로 다녔었거든요. 이제 미국은 북미는 이제 다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한 전전 투어였나요? 그때부터는 공연을 하고 저녁에 끝나잖아요. 공연장이나 그 호텔에서 씻고 바로 버스를 탑니다. 투어 버스를 타서 자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호텔 도착해 있어. 그럼 이제 그 하루를 온전히 조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디션 좀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비행기 타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아요?
0: 왜냐면 비행기는 다 하고 늦게 끝나면은 거의 12시가 넘어요. 호텔 오면
1: 비행 스케줄에 맞춰야 되니까.
0: 예, 그렇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캐리어 때문에 짐 때문에
1: 그렇지.
0: 또 이걸 다 또 일일이 또 이렇게 밤에 끝나고 싸고 자려고 하면 거의 새벽이거든요.
1: 그렇지.
0: 그럼 또 아침에 캐리어랑 같이 또 이렇게 내보내는 수화물이랑
1: 맞추고.
0: 시간이랑 이런 것 때문에 하면은 훨씬 컨디션이 안 좋게 되고 또 자는 것도 온전히 못 자고 일어나서 비행기에서 또 쪽잠 뭐 한 시간 자고 이러면은 이게 좀
1: 이동하고 또 탔다가 다시 또 이동하고 막 해야 되는 것보다
0: 아시다시피 비행기 또 심하게 건조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1: 차라리 짐 다 때려놓고
0: 예.
1: 도어투도어로
0: 예.
1: 차 딱 타서 빡 자고 일어나면
0: 빡
1: 다시
0: 자고
1: 그대로
0: 이러면은 호텔이고 이제
1: 말 되네.
0: 예. 이게 또 사실 비행기로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다섯 번 정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누적이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조금 여섯 일곱 번째 도시
1: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어하고 이렀을 때

0: 텍스트 이렇게 정할 때 좀 치열하다면서요?
1: 어우 이것도 정말 예 치열하죠.
0: 왜요? 멤버들이 원하는 곡들이 달라서?
1: 네 그래서 저희는 멤버들이 이번 투어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곡들 두 개 정도씩을 가지고 와요.
0: 어.
1: 그래서 이거를 넣어보고 최대한 다 넣는 편으로 그거는 이거는 안 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곡들 해서 일단 넣어서 추려보고 이거는 뭐 순서상도 안 맞고 뭐가 좀 분위기상도 안 맞고 하는 곡들은 어쩔 수 없이 빼지만 그 두 곡 정도는 최대한 지켜주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처음과 끝 이렇게 앵콜 빼고
0: 이건 기현 씨의 어떤 주요 포인트
1: 거의 저희 몬스타엑스의 콘서트는 거의 대부분 이래요. 처음에 완전 세게 달려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 피날레 그냥
0: 싹
1: 앵콜 전에
0: 약간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그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1: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20대 초반과는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게 정말 한계가 약간 오는데 그 한계에서 오는 또 도파민이 있어요.
0: 아 그럼
1: 숨이 정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막 여기에 차 이 정말 턱 끝까지 차 있는데 그 턱 끝까지 숨이 찬다라는 말이 정말 이제 체감되는.
0: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또 거기서 오는 또 약간 도파민 터지는 그
0: 했을 때 히얼.
1: 예.
0: 팬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을 때 느껴지는 감정.
1: 예.
0: 좋습니다.
1: 네.
0: 이쯤에서 몬스타엑스의 이번 앨범에 수록된 Sweet Night, Sweet Morning 이 노래 듣고
1: 형원 씨의 곡.
0: 형원 씨 곡이군요. 이 노래 듣고 또 돌아올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섹시한 스포한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5: 고맙습니다.
6: 스포한 고영배 오늘은 몬스타엑스의 기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0: 과거에 기현 씨가 했던 말을 찾아가지고 그때 기현과 지금의 기현 사이 또 우리 선배 연차기 때문에 갭이 좀 있을지 몰라요.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현 대 기현. 먼저 2020년으로 갑니다. 이때 20대 후반 네, 유기현 그리고 6년 차 아이돌의 기현. 요거를 이제 정의해 달라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기현 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성장하고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이 데뷔한 지 6년 차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1: 와, 20년이 벌써 6년이.
0: 그렇지.
1: 어, 정말 빠르네요.
0: 그렇지. 자, 그러면 2026년도 30대 초반의 유기현 그리고 데뷔 11년 차 아이돌 기현. 네. 네, 정의해 본다면
1: 그 다음 단계로 온 것 같아요. 확실히.
0: 야, 이건 자기 자신에게 극찬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1: 아, 예, 저는 근데 사실 저를 엄청나게 이렇게 뭔가 제 안에서 저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약간 매질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래 걸렸습니다. 6년 걸렸네요, 6년.
0: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내 자신이 이 부분은 조금 달라졌다,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1: 아, 좀 별거 아닌 것들은 좀 훌훌 털어내는 그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집착했었는데 좀 매달리고 성격이 좀 그래서 좀 그냥 좀 이렇게 버리는 넘기는 그게 좀 생긴 것 같아요.
0: 필요 없는 거에 괜히 내가 얽매이는 포인트들은 이제 좀 버려버리고 털어낼 수 있게
1: 크지 않은 데에 에너지 소비하는 걸 좀 줄이는.
0: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1: 오래 걸렸어요.
0: 잘 안 돼. 그러지 못하는 성격은
1: 놓아지지가 않더라고요.
0: 맞아. 네. 그건 성장 맞죠.
1: 네.
0: 좀 그렇다면 마음의 여유도 좀 생겼다?
1: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서른 지나면서 많이 생겼고.
0: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나는 쉴 때도 못 쉬고 놀 때도 못 놀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현 씨 좀 어떤 편이에요?
1: 20대 때 완전 저였어요. 특히나 이제 그 코비드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 그때는
0: 엄청 초조했다면서요.
1: 많이 힘들었죠, 그때. 쉬는 적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쉬는지도 모르겠고 집에서 불안하고 막. 근데 지금은 쉰 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지금 너무 좋아요.
0: 확 쉬어주고. 네. 그래서 그 에너지로 또 분출할 때 분출하고.
1: 그렇죠.
0: 그게 그러는 방법을 몰랐구나.
1: 아예 몰랐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불안하고.
0: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2020년도에 아까 그때 기현 씨가 뽑은 나의 장단점이 이거였대요. 장점은 추진력.
1: 추진력.
0: 단점은 생각이 많아서 최악의 상황까지 미리 걱정해 놓는 것. 아까 말한 약간 맥락이 같네.
1: 네, 맞아요.
0: 걱정 많고 막 계속 분주하고.
1: 네.
0: 그러면 지금 생각하기에 나의 장점과 단점 좀 어떠세요?
1: 지금도 거의 사실 이거는 동일해요.
0: 네,
1: 추진력 뭐 이런 거 그냥 빨리빨리 하다닥 끝내버리고.
0: 에.
1: 생각 많은 거는 전보다는 그냥 줄었어도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건 줄었어도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 놓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수까지 생각은 해놔요.
0: 항상 좀 이렇게 염두를 해두는구나. 제이예요?
1: 아니요. ENTP입니다.
0: 좀 최악의 수를 염두하는 건 좀 T 성향이 나오는 건가?
1: 그러니까 제가 T 일할 때 좀 T 성향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51대 49더라고요. T랑 J인가요? 그 반대가?
0: T랑 F.
1: 네. 네. 그 제가 평소 때는 일하지 않을 때는 F인 경향이 좀.
0: 근데 뭔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해둬야겠다. 이번에 방송에 나가서 뭐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이게 별로면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저는 ENFP인데 항상 그런 염두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안 그런 사람 보면 난 부럽더라고.
1: 저 완전 부러워요.
0: 네. 그래서 뭔가 좀 예를 들면 너튜브 같은 걸 이렇게 봐도 막 여행을 해. 그러면 진짜 계획 없이 막 엉망으로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좀 힐링돼요.
1: 저는 저도 사실 계획 같은 거는 거의 아예 안 짜는.
0: 그래?
1: 네. 노는 거나 이런 거 있어서.
0: 아, 그래요? 네. 근데 일할 때만
1: 일할 때는
0: 안 좋은 것들을
1: 계획해놔요. 네.
0: 상상할 정도로.
1: 네.
0: 아, 그렇구나. 저 평소에도 그래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1: 전 여행 가도 뭐가 좀 안 풀려도
0: 그러려니 할 줄 알아.
1: 그러려니 해요.
0: 나
1: 그냥
0: 부럽다,
1: 이게 좀 아이 뭐 안 될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일부러 그 저는 같이 여행을 막 여행 사실 많이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 얼마 전에도 그 멤버들이랑 프랑스 파리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 남미 투어.

에서 칠레에서 바로 갔어요. 칠레에서 8일 넘어갔는데 그 텀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스를 조금 들렸거든요. 멤버들이랑 정말 무계획으로 그날 뭐 할지도 안 짜놓고 대충 잠도 정말 늦게 일어나고 저는 그 여행 와서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계획 꽉꽉 채워가지고 하시는 분이랑은

0: 나 그걸 못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 닫았네. 와 그냥 뭐 어때? 뭐 다른 거 하지 뭐 이런 안정형 부러워요.
1: 아 저는 그 끝나고 저 사실 저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여행 같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끝날 때 아 저거 한번 해볼 걸 그랬나?
0: 그
1: 생각이 있어요. 그거 그냥 다음에 왔을 때 하지. 이런 느낌.
0: 네.
1: 또 쉴 때나 놀 때는 또 그렇게 별로 그런.
0: 아 좀 이게 좀 분리가 돼 있네 사람이.
1: 원래 제가 분리가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0: 아.
1: 제 정말 저의 사생활이나 이런 거랑 네. 일이 분리가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저를 이렇게 같이 좀 사생활과 이 일을 같은 뭔가 동일시 취급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0: 아 오히려 분리가 더 낫다는 예. 걸 나중에 깨달았군요.
1: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것도 이것도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란 것도 나중에 알았고.
0: 아 그럼 뭐가 잘못돼?
1: 그렇게 해야 제가 좀 저를 조금 케어할 수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
0: 아 네. 좋습니다. 또 볼게요. 이번엔 2021년도 기현입니다. 곡 작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현의 노하우는 이거였습니다. 잘 안 풀리면 화가 나는 성격이라 아. 5분에서 10분 정도 화를 가라앉힌다. 기억나세요?
1: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지금도 화를 잘 내진 않아요. 좀 참아요 많이. 다섯 번이 있으면 네 번까지 참는데 이제 그 제가 화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한 번은 이제 내거든요.
0: 못 참을 땐 내고야 마는구나.
1: 네네. 그래도 이제 네 번은 이게 어떻게 생겨났냐면 저 그 약간 그 다혈질 같은 분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저도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정말 너무 안 좋다는 거를 많이 보기도 했고 저도 이렇게 뱉었다가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참아야 된다. 참으면 또 별일이 아닌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나서 나중에 이제
0: 뭔가 느끼면서
1: 예.
0: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것을
1: 예.
0: 근데 그렇지만 불의의 순간 또 그렇다 무조건 넘어가 주는 것도 아니다.
1: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는
0: 확실할 땐 확실히 하고
1: 예.
0: 좋습니다. 22년도에 집돌이 기현 씨가 이때 그 밖에 나가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하면서
1: 네.
0: 산책과 자전거 꽂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1: 네.
0: 기억나시나요?
1: 네, 기억납니다.
0: 이거. 요즘에 좀 산책과 자전거 어떻습니까?
1: 이거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0: 오! 네,
1: 산책도 하고 뛰는 것도 하고.
0: 아, 최근에는 야구에 꽂혔어요?
1: 아, 이 얘기를 또 하면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군대에 있을 때 저랑 같은 부대에 그 롯데자이언츠 그 선수가 왔었어요. 저랑 동기로. 계약하고 바로 온 거예요, 그 친구는.
0: 난리 났네.
1: 저랑 이제 11살 차이 나는. 그 친구 때문에도 그렇고 제도 생활관에는 그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까
0: 빠져들었구나.
1: 예, 그 최강야구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프로야구도 보게 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입대 전에도 그 LG 트윈스 거를 트윈스의 그 응원가도 부른 적이 있고 녹음해서 막 경기장에서 나와서 시구도 했었고 이게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정말 매력이 있구나 이게 이 스포츠가 그래서 그때부터 좀 자주 보게 됐던
0: 그러면
1: 것
0: 지금
1: 같아요.
0: 현재 보는 거 즐기는 편이에요? 글러브도 산 김에 이렇게 하고 캐치볼도 하고 하는 것도 즐기는
1: 지금은 편이에요? 그냥 보는 거 위주로 좀 보고 있고 캐치볼은 같이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0: 아, 은근 쉽지 않아. 은근 쉽지 않아.
1: 사실 축구는 야, 그 어디서 이렇게 풋살장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후다닥 돼요. 주변에 야구는
0: 쉽지 않아. 그 사회인 야구단에 들어가지 않는 한 쉽지 않죠.
1: 아 그리고 이게 손을 이렇게 계속 던지다 보니까 저는 치는 것보다는 던지는 걸 더 좋아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깨가
0: 데미지가 있죠.
1: 네,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춤에 영향이 있을까봐 조금 하다 보니까. 고이 글러브는 모셔져 있습니다.
0: 보는 거 위주로. 마지막 23년도에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주는 말로 멋있어야지, 멋있게 보여야지 요 말로 힘을 불어넣는다고 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1: 이거 너무 기억 안 나. 1도 기억 안 나. 뭐지 이게?
0: 이거 얼마 안 됐는데? 3년, 4년 전인데?
1: 이게 뭐지? 멋있어야지?
0: 뭔가 그러면 요즘에는 이렇게 좀 나의 좀 캐치프레이즈? 나 좀 항상 요걸 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좀 다그치는 말. 뭘 제일 신경 쓰세요?
1: 앞을 보고 가자. 그냥 이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닥쳐오는 것들이.

0: 많아가지고
1: 아 그치 그치
0: 그냥 그 저희 멤버 중에 주원이도 항상 좋아하는 말인데 생각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이 많아지면은 가기도 힘들고 앞으로.
1: 너무 굳이 멀리 보려고 하지 말자.
0: 예. 앞에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
1: 아, 멋있어야지. 네.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다.
0: 예.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
1: 이쯤에서 기현 씨 추천곡 하나 듣고 올게요.
0: 네.
1: 7월에 발매한 기현 씨 솔로 앨범 수록곡인데요.
0: 네.
1: Late Night Drive. 이 노래 골라오셨는데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0: 제가 아까 락을 위주로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앨범에서 사실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르, 약간 시티팝 같기도 하고 R&B의 느낌도 좀 많이 가미된 그런 곡이어서 제 타이틀곡 외로 제 최애곡이 된 곡입니다.
1: 오, 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기현의 Late Night Drive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마 지금 라디오를 밤에 이렇게 차 타면서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이 노래 너무 딱이었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제가 해봤는데
0: 완전 드라이브
1: 좋더라고요. 네.
0: 시티팝 탁 들으면서 예. 그렇죠. 자, 기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함께할 코너는 바로 기현의 폰털기. 아, 지금 딱 폰을 들고 준비를 해주고 예. 계시거든요.
1: 딱 보고.

0: 기현 씨의 폰 얘기를 하면서 TMI를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몬스타엑스 단톡방의 메시지 개수는
1: 잠시만요. 없습니다.
2: 다 쌓여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0: 다 읽은 거죠? 네. 오, 좀 기현 씨는 올라오자마자 바로 좀 읽고 확인하시는 편인가 보네요.
1: 아니요.
0: 아, 잠깐.
1: 저는 잘
0: 공교롭게 오늘은 읽었던 거였구나.
1: 그래도 지금 이 스케줄방에 11명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 이제 멤버들이랑 이렇게 해서 그 안 읽은 개수가 없습니다.
0: 와. 네. 좀 평소에 기현 씨는 멤버들은 네. 좀 확인하고 답장하고 요 템포 좀 괜찮으세요?
1: 아, 멤버마다 많이 달라요. 네. 약간 주원이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보는 것 같고 민혁이도 나름 빨리 보고 형원이 좀 많이 안 보고 현우 형도 근데 저도 그렇게 막 빠른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집에 있을 때 핸드폰을 잘 안 봐요.
0: 아, 그래요?
1: 집에 있을 때
0: 일부러 좀 놔두고 좀 일부러 안 봐야겠다 노력하는 편?
1: 아니, 그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0: 아, 굳이 신경 안 써도
1: 네. 핸드폰을 봐도 그 연락하는 거는 잘 안 봐요. 좀 뭔가 똑똑 끊어진 느낌.
0: 아, 네. 오, 좋네. 좋아요. 그러면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1: 네.
0: 최근 넷플릭스 혹은 다른 OTT 같은 거에서 본 영화는?
1: 동궁.
0: 동궁?
1: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시리즈물?
0: 동궁?
1: 네.
0: 저 못 봐가지고 재밌어요?
1: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 중에 네. 콘스탄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0: 그게 좀 저게 아닌가?
1: 오래된 영화예요.
0: 퇴마의식하고
1: 네네네. 키아누 리브스 예전 정말 예전 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약간
0: 그런 느낌이에요. 예.
1: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이 뭐 조금 그래도 영향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 그쪽 세계로 넘어가는 그 장면도 있는데 그 색감이랑 이런 게 그 콘스탄틴의 약간
0: 그런 느낌이 나는구나.
1: 주황색 약간 붉은빛 주황색 약간 요 막 바람 치고 그 느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0: 좀 미장센의 영향을 받은 느낌이 난다.
1: 네. 그래서
0: 콘스탄틴이 그 마지막에 막 목욕탕 같은 데서 막
1: 맞아요.
0: 아, 나 봤네 콘스탄틴.
1: 맞아요.
0: 봤어.
1: 저는 진짜 한 20번 봤거든요.
0: 아, 진짜 네네. 그런 영화 좋아하는구나.
1: 네네. 좋아합니다.
0: 좋습니다. 너튜브는 좀 요즘에 좀 원래 평소에 자주 보는 편이세요?
1: 많이 보죠. 밥 먹을 때.
0: 요즘에 좀 좋아하는 채널, 요즘에 좀 꽂힌 채널이 있다면?
1: 저 보다라고.
0: 지식 이런 거.
1: 네, 역사를 보다. 뭐 과학을 보다 이런 거.
0: 그런 거 즐겨 보시면 되게 많으시더라고.
1: 미스터리 막 이런 거 좋아하고.
0: 미스터리.
1: 공포 라디오 이런 거.
0: 공포로 또 귀결돼야 돼. 네.
1: 여기 MBC니까 저 그 심야괴담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애초에 공포물이나 스릴러 뭐 이런 장르 자체를 전체적으로 좋아하시는구나.
1: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더.
0: 네.
1: 그 심야괴담에는 시즌 1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한 편도 빠짐없이. 점점 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좀 퀄리티가 그래서 지금은 진짜 무서워요. 지금
0: MBC한테 막 병 주고 약속 좀 난리 났습니다. 지금
1: 이거 아실 수 없어요. 가끔 그 너튜브가 더 퀄리티가 좋을 때가 있었는데
0: 지금은 점점 좋아졌어요. 난리 났다.
1: 지금 많이 무서워요. 지금 그 재현하고 이 퀄리티가 이게
0: 이 퀄이 무서움의 강도를 좀 중시하는군요.
1: 저는 어쨌든 다 챙겨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금 너무
0: 심야괴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옵니까? 취미가 주식 투자라고.
1: 지금 좀 접어놓은 지 좀 됐어요.
0: 그래요?
1: 예. 그 한창 요즘 막
0: 난리 났을
1: 코스피
0: 때
1: 코스피 난리 나기 전에 저는 딱 이제
0: 정리를 했군요.
1: 예.
0: 그래도 난리가 났다는 게 많이 올랐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 그 코스피 막 올랐을 때, 그때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기간 동안은 저는 아예 안 했고요.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고
0: 저런
1: 전 제가 공부해서 들어가는 그 타입이라 그래도 잘 저는 꾸준히
0: 되게 막 자신을 다독이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1: 아니요 저는 굉장히 그 빨간색으로 가득히 채우고 저는 그리고 나서는 금을 좀 샀었는데 금도 한창 한 90 몇만 원대 팔았어요. 50만 원대 사가지고 군대 휴가 나와서도 사고.
0: 애초에 좀 예전부터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구나.
1: 많이 있었죠. 한참 사실 저는 코인이나 이런 건 안 합니다. 실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0: 또 본인의 어떤 그 확실한 그 기준에 있어요. 의해서 네네네네. 투자를 하시는 편이군요.
1: 네. 국장만 공부를 할 수 있는.
0: 아주 그 자신의 기준이 뚜렷한 투자자였습니다.
1: 네네, 기현 씨.
0: 저희 배달 어플 볼게요. 주문 목록 중에 좀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1: 저는 간짜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0: 간짜장을?
1: 네, 간짜장. 오. 중식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간짜장.
0: 아니 이게 관리에 쉽지 않은 음식인데.
1: 그 저는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0: 아 일일이씩 하는데 네네네. 그때 맛있는 거 먹자 주의군요.
1: 예. 스트레스 받지 말자 거기.
0: 아, 간짜장 주문하게 되면 짜장 하나만 주문하세요? 아니면 다른 것도 좀 곁들여?
1: 다른 것도 주문하죠. 그 탕수육도 주문하는데 보통 탕수육 또 좋아하지만 저는 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깐풍기. 네, 깐풍기를 좀. 가조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
0: 저는 어느 날 깐풍기보다 유린기가 좋아지더라고. 간장 양념.
1: 유린기 너무 좋죠.
0: 그때 제가 얼마 전에
1: 상큼하고
0: 그 어떤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가 예. 안동식 탕수육이 유명하대요.
1: 그게 뭐예요?
0: 그게 뭐냐면 탕수육 고기인데 그럼 돼지고기 튀긴 거잖아요. 네. 고기에 유린기처럼 간장 소스를 부어주는 거야. 상상 안 되죠.
1: 예.
0: 양배추가 가득하고 채썬 양배추가 위로 쫙 올라있고 거기에 간장 양념 부어주는데 네. 괜찮던데.
1: 아예 경험 못 해봤어요.
0: 안동식 탕수육이 그렇게 나오는 거래.
1: 맛있겠다.
0: 예. 나중에 한번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AI 어플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가장 최근 내가 AI에게 물어본 질문은
1: 연준 금리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리고 그 물가지수가 달표가 어떻게 날지 그에 따른 금값의 그 시세가 어떻게 변동될지
0: 예.
1: 이거를 좀
0: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게 코스피가 어떨지 나스닥이 어떨지가 아니라 네. 연준 미 연준 금리를 물어봤습니다.
1: 네. 연준 그때 동결로 났었고
0: 경제 정세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1: 아,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알람 맞춰 놓고 그 저는 이제 C로 시작하는 클로 시작하는 그 친구를 쓰는데 그 한 3개 정도? 한 2개 정도 이제 발표라는 게 있었는데 뭐 소비 지수 이런 거랑 이렇게 해 가지고 알람 맞춰 놓고 봤습니다.
0: 네. 아, 제대로구나. 완전 투자
1: 꽂히면 좀 많이 봐요.
0: 일찍 거. 눈을 떴네.
1: 네, 꽂히면 좀 많이 보는.
0: 어허. AI 좀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세요?
1: 저는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결제해 놓고 쓰는 편이긴 한데
0: 이게 좀 뭐랄까 쓰면 쓸수록 이것도 돼 싶은 것까지 돼서 점점 많이 쓰게 되지 않아요?
1: 네 그렇긴 한데 아직 좀 멍청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뭔가 저는 사실 기계를 되게 좋아해요. 기계나 이런 뭔가 AI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0: 아직은 좀 믿을 수 없긴 해요.
1: 네네네.
0: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질문 넷이 다 입력하잖아요. 같은 회사 것도 다른 대답을 하기도 해.
1: 네.
0: 자꾸 신기해요.
1: 맞아요.
0: 유료 무료 대답 다르고 그거 진짜 신기합니다.
1: 그 안에 쓰는 모델들 별로마다 또 달라지고
0: 그래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네. 편이시다. 네네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광고 듣고 들어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포항업의 오늘은 몬스타엑스의 기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거든요. 네.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1: 또 기억 못하겠지. 분명해요.
0: 거의 기억을 못하네.
1: 기억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네.
0: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네. 계속해서 해낸다.
1: 맞아요. 네.
0: 아, 좋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고 근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
1: 하루 열심히 살고 삭제하고 열심히 살고 삭제하고
0: 몇 년 뒤에 거를 이렇게 꼭 정해야 될 필요

0: 필요도 없는 거고.
1: 그렇죠.
2: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1: 너무 편하고 재밌었고 컴백 스케줄이 다 이런 스케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무쪼록 팀 활동 또 네. 오랜만에 멋지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1: 감사합니다.
2: 건강히 하시기를 팬분들과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직접 청취자분들과 몸베분들께 인사를 해주시죠.
1: 네, 저희 스포왕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희 몸베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영배 형이랑 또 신나게 떠들어 봤는데 지금 제가 두서없이 좀 말을 했더라도 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저희 몬스타엑스 활동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2부 끝곡 기현 씨의 추천곡 빅뱅의 빅 오늘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저는 언제나 이제 빅뱅 형님들의 팬이기 때문에
2: 아, 예. 이 노래 들으면서 기현 씨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에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1: 네?
2: 하나 둘 셋 스포에서 죄송합니다.

0: 네?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요해.
0: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4: 야, 오늘 밤 공기도 좋은데.
5: 안돼 라면 냄새. 아,
4: 오늘따라 편의점에 라면 먹는 사람이 많네. 아, 제가 너무 그 생명의 위험이 있는 사람처럼 연기했나요? 근데 라면 냄새 그만큼 치명적이다 않음.
5: 아, 이 시간에 먹는 라면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참기는. 아, 나 너무 먹고 싶은데 애들 안 오나?
4: 어? 누구지? 야, 초보운전! 초보운전, 초보운전아! 너 차 샀어? 야, 멋있는데? 뭐? 오늘 친언니랑 차 타고 남양주 갔다 왔는데 언니가 자꾸 속도 줄여라, 우회전해라 이러면서 간섭해가지고 더 피곤했다고? 아이고야, 이리 와봐. 아, 여기, 우리 나 여기 선물... 내가 이거 뭐 보면서 하거든 사실? 여기 뭐 있나? 여긴 없는데 껌 있으면 껌 줄게. 없으면 딴 거 줄 수도 있다. 염두해도 껌 주면 차에 놔두라고 껌 보내줄게. 야, 그 원래 그래. 저기 나도 이제 운전한 지 꽤 오래 20년이 됐다 보니까 우리 초보 운전이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새겨들어 새겨들어. 나 자신을 돌아봐. 내가 너무 불안하게 운전하진 않았는지. 농담이고. 이러면서 말을 안 해줬어? 아, 서운했구나. 넌 아니야 라는 게 너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가? 아, 이거 짜증나네. 이리 와봐. 다랭이는 시원하게 그 콜라 줄게. 콜라 이거 마셔. 시원하게 마셔. 아니, 이거 왜 그런데? 근데 나도 그건 좀 싫긴 해. 자꾸 그 이렇게 SNS에다가 뭔가 의미심장하게 주어 없이 막 심각한 거 쓰는 거 나도 좀 신경 쓰이긴 해. 그치? 너무 근데 그 혹시 다랭이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혹시 좀 못되게 굴었거나 그런 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가! 빛나구나 빛나. 밤늦게 넌 왜 나왔어? 아니 뭐예요? 남편이 한 달 전 네 생일날 명품 가방 사줬는데 아직도 생색낸다고. 오늘도 가방 사느라 피땀 눈물 흘린다고 했어? 아, 고마운데 이제 듣기 싫다고? 아, 빛나야 이리 와봐. 너는 컵라면 줄게. 컵라면 먹어. 컵라면. 네. 할부 끝날 때까지는 참어. 할부 무이자로 때렸으면 한 12개월까지 갈 수 있거든. 근데 그럴 때까지는 명품이면 좀 견뎌주는 것도 미덕이지. 오히려 난리를 쳐봐. 하, 그러게.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너무 예뻐서 이걸 내가 매도 되나 싶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호들갑 한번 떨어져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러면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사준 라면 맛은 어때? 요즘 제일 유행한다는 라면인데 맛있어? 내가 사준 거 잊지 말고. 알겠지? 다음에 만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먹었던 라면 맛이 어땠는지 일주일 후기 들려줘. 알겠지? 생색내는 거 아니다. 가!

스포왕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요, 옥상 달빛의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 이제 뭐 가끔은 라면 먹어도 뭐 괜찮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스포왕 편의점에 오신 분들, 먼저 초보 운전자인데 옆에서 잔소리하는 친언니 때문에 운전하면서 짜증난다고 하신 분. 근데 제가 이제 뭐 좀 새겨들으라고 장난치긴 했지만 그 운전할 때 옆에서 오! 막 예! 하면은 되게 신경 쓰이고 짜증나긴 해. 솔직히 그 전형적인 운전대 상황이 이제 이거죠. 야야 옆에 옆에! 그러면 봤어. 오!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참나면 요거 이제 몇 번 하다가 아 알았다고 그냥 자 막 보통 하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옆 사람 탓만 하기보단 내가 초보 운전자라면 아 내가 불안함을 주나 보다 좀 생각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안전 운전하면 서로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연은 앞으로 안 올지도? 슬프다. 저는 정말 바라고 있어요. 그 특히 먼 길 스케줄 가거나 이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 항상 운전해주는 매니저 친구도 좀 더 피로를 덜 수 있고 저도 뭐 예를 들어 매일매일 오가는 길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탄다면 얼마나 좋을까? 딱 그 자유주행. 왜 이 얘기를 하고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톡 상태 메시지에 기분 안 좋은 티를 내가지고 물어봤더니 넌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좀 서운하다고 하신 분. 이거 좀 짜증나요. 그 근데 그거를 보는 나는 좀 짜증나고 싫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올리는 것도 사실 그 사람 자유고 SNS 뭐 자기가 자기 거 하는 공간인데 굳이 내가 그걸 가서 보고 얘는 여기다가 막 보란 듯이 왜 막 불특정 다수한테 저격을 하지? 하는 것도 내 손이긴 해. 자유인데 뭐. 그쵸? 정 싫으면 내가 뭐 차단을 하든지 언팔을 하든지 해야지 뭐. 내가 안 보든가. 근데 또 그게 자꾸 그런 거 올리는 애들 거를 안 보게 되게 힘들어요. 또 궁금해. 또 그 왜 배꼽 냄새라 그러잖아요. 자꾸 그런 거 올리는 애들 게 또 궁금해. 그걸 그 심리를 아니까 걔들이 그러나. 아무튼 공감은 됩니다만 참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명품 가방을 사줬는데 한 달 내내 생색을 내가지고 듣기 싫다고 하신 분. 이게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좀 생색을 내는 편이거든요. 그거 매면 야 눈이 부시다 눈이 부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뭐 가방 진짜 괜찮다. 이거 그때 가가지고 그걸로 고르길 정말 잘했다. 막 하면서 생색을 좀 내는 편이라 제가 알아요. 만족할 만큼 호들갑을 떨어주면 알아서 지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포왕 편의점에 소개가 되면은 저랑 친구처럼 반모도 하고 또 편의점 간식도 챙겨드리고 하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 이건 뭐야 궁금한 그거 트렌드 막차라도 어떻게든 타고 보는 요즘 그거 이번 주는요 요즘 SNS 알고리즘을 장악한 디저트 바로 떡입니다. 그래요? 그래? 나 그거 알아. 그 땡옥떡 근데 그거 좀 됐는데 땡옥떡 좀 지났어요. 또 새로 나온 땡옥떡이 있어요? 아 봅시다. 과일 찹쌀떡 요것도 좀 됐는데 과일 찹쌀떡으로 유명한 한정땡 호박 인절미로 유명한 땡옥떡 요 두 곳은 여전히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고요. 요즘에 백설기에 피자 토핑을 얹은 피자설기도 에? 아이 장난하지 마. 아이 나 요즘에 이거 자꾸 나 모른다고 막 아무렇게나 막 퍼가가지고 아 진짜 있네. 서울 경기도 피자 설기 파는 곳 싹싹 긁고 피자 설기 투어 고고. 왜? 떡이 요즘에 또 디저트로 인기를 얻으면서 떡지 순례. 아, 저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돼요? 다들 그만해 이제 순례 좀 그만해. 산티아고냐고 지금. 아니 뭐 순례를 몇 번을 하는 거야. 빵지 순례를 한다 그러고 뭐 그런 순례를 하고 나서 빵회장을 한대. 빵회장을 하고 떡지 순례. 아 뭐 아 지금 뭐야 저거 떡지 순례 팝업. 아, 팝업 좀 그만하고 순례 좀 그만해. 다 성직자야 뭐야. 너무 순례를 하잖아요. 나 지친다 지쳐 진짜. 농담입니다. 또 맛있으면 돌아보고 싶고 순례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요즘엔 이런 게 많아서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떡지 순례 화이팅! 센치아나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 이거 하 씨랑 센치 아 10cm 그분인가? 그런 거 잘 모르겠네요. 찹쌀떡 듣고 오시죠.

센치 하나의 찹쌀떡 듣고 오셨습니다.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볼게요. 2101번님. 제가 15년 동안 사과폰만 썼었는데 처음으로 우주폰으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근데 고작 핸드폰일 뿐인데 친한 친구를 버리고 새 친구랑 놀러 가는 기분이에요. 크크크크크. 오! 근데 제가 최근에 제 주변, 그러니까 아 제가 좀 이런 말 하는 거 좀 싫은데 제 주변 아저씨들 제 주변 아저씨들 이제 제 또래 제 동년배들 사이에서도 지금 좀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뭐 요번에 이렇게 좀 폴더블 요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간다 아니면 그 같은 원래도 우주를 쓰던 분들도 요번 거 상당히 흥미가 간다 하는 그 기운을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 들 수 있지. 내가 이걸 계속 쓰고 있었다 보면 요 생태계가 좀 익숙하니까 뭔가 갈아타는 느낌 심하게 나긴 할 겁니다.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느낌이려나. 최현주님. 서른이 넘으면 대단한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엄마한테 혼나면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과자 먹으며 기분 푸는 사람이에요. 은주! 어우! 이게 깔끔하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도 이불에 부스러기가 다 튀어요. 은주!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 잘 때 막 그럼 다시 생살에 막 묻어. 과자 나와서 먹어야지 아무리 혼나도. 다음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개는 맨바닥에 이렇게 빼세요. 그래야 돼. 아이고 다 아니면 들고 나가서 옥상에서 그 털어야 돼요 이불. 그 과자가 얼마나 부스러기 쬐깐해가지고 그 털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안 떨어져 그거. 아시겠죠? 깡님. 주말 아침에 LP 듣는 거 좋아한다니까 회사 동료가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LP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혼내 앨범인데 노래가 너무 좋네요. 스포항에서도 같이 듣고 싶어서 Warm on a Cold Night 신청을 해봅니다. 아니 회사 좋다. 일단 깡님이 전 주말 아침에 LP 들어요. 일단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게 말투를 이렇게 해서 낭만으로 느껴지나? 야! 너 주말 아침에 뭐하냐? 그러면 뭐 LP 듣지 뭐.

0: 이랬을 수도 있지. 이러면 또 분위기 안 좋은 회사일 수 있겠지만 왠지 느낌이 전 주말 아침에 LP 듣고 오네요. 그러세요 깡 대리님? 뭐 이러면서 그러면 뒤에 똑똑똑 이렇게 어머 누구님 왜요? 지난주에 LP 듣는 거 좋아한다고 하신 게 생각나서 쓱 어머 LP잖아 이거 혼내 앨범이에요. 누가 들으면 저 혼내시는 줄 알겠어. 어머 이런 농담도 하면서 이런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혼내 Warm on a Cold Night 넬의 Stay 두 곡 듣고 올게요.
1: Okay, it's 3:17 a.m. You tuned in with your main man, Tommy Inglethorpe. This next song's gonna keep you warm on a cold, cold night. So if you don't got a lover, just close your eyes.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에스파의 위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래가 그 땡캠몬 주제가예요. 근데 그걸 에스파 분들이 부르신 노래고, 아 저는 이 곡의 제목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거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찾고서야 제목을 알았어요. 근데 제목을 모른 채 한 1000번 들었습니다. 왜냐? 저희 집 둘째 유나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어느새 자연스레 이제 땡캠몬에 입문을 하게 되고, 계속 보고 싶다 하고, 집에서 이제 숙제 다 하고 주말 되면 이거 보고, 차만 타면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그래서 언니가 듣고 싶은 노래 한번 듣고, 박지윤 씨 노래 한번 듣고, 위고 한번 듣고, 언니가 듣고 싶은 노래 또 다른 거 한번 듣고, 위고 한번 듣고, 한 곡 걸로 위고예요. 다음 곡은 바뀌고 다시 위고, 다음 곡 바뀌고 다시 위고. 그러니까 노래를 10곡을 들으면 위고를 5번에 듣는 시스템인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 노래. 와, 와 이거 들으면 계속 이제 생각이 납니다. 차에 타고 있는 기분입니다. 요 노래 한번 들어보면 정말 노래가 좋고, 확실히 K-POP 산업의 이 위대함을 느끼는 게 보컬의 디렉팅이나 이 모든 사운드 진짜 완벽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파의 위고.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7925님입니다. 저는 늘 같은 일상을 달리는 1인입니다.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는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일을 하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는 식당을 합니다. 참 열심히 살죠. 그렇게 똑같은 일상에 다음 주는 뭘 해볼까 고민했는데 다음 주에 조조 영화를 볼까 합니다.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입니다. 7925님. 이야, 같은 일상을 달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계시네요. 조조 영화 딱 가서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7925님을 위한 플리, 시동을 끄고 멈춰선 순간에 보이는 내 아름다운 인생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하루를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분의 사연이었죠. 다음 주는 조조 영화 보면서 잠깐의 여유를 찾으실 것 같아서 이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바우터 아멜의 디마이스, 퀸의 Don't Stop Me Now,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 들려드렸어요. 사연 주신 7925님께 커피 쿠폰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대단하네, 대단해.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는 작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배달 일을 하시고 또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는 식당을 하신다고. 진짜 너무 장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리스펙을 보내드립니다. 뭔가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계신 만큼 이뤄내시기를 응원할게요. 마음의 여유나 또 뭐 바빠서 뭐 이런 걸 못 챙기게 되면 이렇게 놓치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스포왕은 잘 챙기고 살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겠구나. 9월 달에 앨범이 나오는 걸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는 날들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도 못 보는 날도 꽤 많았고 스케줄도 또 하필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도 최근에 몇 번 했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지난주에 그 저희 딸 생일도 있고 했다 보니 아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족들과의 시간도 더 소중히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지구이호님도 바쁜 와중에 삶의 균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획 알려주세요. 소개되신 분에게는 플리와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버터플라이.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3875님입니다. 9월은 진짜 열심히 살아봐야지 게으름도 안 부리고 아자자자! 라고 9월 5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9월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3875님도 그렇고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9월달 딱 끝나고 10월 1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야 9월 진짜 장난 아니었다. 9월 진짜 제대로 보냈다 하게끔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스포왕 아시죠? 스포왕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큰 사랑을 받은 K-아티스트들의 노래 신곡들 위주로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처럼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를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또 핫한 분이 나오시는군요. 리도어 어쩌겠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혼자 있고 싶구나.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한국 E&X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지금 상영 중인 영화 가운데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이라는 작품이 있죠. 보통 그 이름 앞에 늘 거장이라는 말이 붙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한 영화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작품

작품은 무엇인가요? 전 세계 영화평론가 120명의 선택을 소개해 볼게요. 매직아웃 스페셜 F 리들리 스콧 영화 베스트 10.

덴젤 워싱턴, 러셀 크로우 주연, 그리고 리들리 스콧 연출, 2007년 작품 아메리칸 갱스터 사운드트랙에서 Across 110th Street, 바비 웜에게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와, 이 영화! 제가 이 리스트 보고 제일 반가웠던 게, 맞아, 아메리칸 갱스터! 이 재밌는 영화 왜 사람들이 잘 모르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실존 인물, 마약왕 프랭크 루카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리들리 스콧의 영화입니다. 러셀 크로우가 이제 그를 쫓는 경찰인데 사생활은 뭐 경찰답지 않은 인물이고, 반면에 이 덴젤 워싱턴이 연기하는 이 마약왕은 하는 짓은 범죄자인데 또 사생활은 굉장히 또 반듯하고, 예, 그런 좀 대비되는 캐릭터.

0: 의 재미가 있는 영화였고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아메리칸 갱스터. 이 작품이 월드 오브 릴이라는 매체가 120여 명의 평론가들에게 투표를 받은 결과 공동 10위를 차지했답니다. 아메리칸 갱스터. 이 뭐 월드 오브 릴이라는 매체가 그렇게 뭐 공신력 있는 매체는 사실 아니어서 뭐 뉴스나 이런 거는 좀 걸러서 이렇게 기사를 보긴 해야 되는데 가끔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살펴볼 만해요. 이 순위가 꼭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순위를 살펴봄으로써 이참에 리들리 스콧이 그동안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를 한번 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기에 괜찮고 사실 이 120명의 평론가한테 투표를 설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120명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월드 오브 릴이라는 매체가 120명 정도의 평론가에게 리들리 스콧 영화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 5편씩 선택해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뭐 어떤 사람은 아예 뭐 참여를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영화를 그 사람이 5편씩이나 만들었다고 라고 좀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들리 스콧은 한 50년 넘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영화 물론 그 중에는 뭐 범작도 있고 심지어 졸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도 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걸작 또한 여러 편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월드 오브 릴이 그렇게 선정을 한 리들리 스콧 베스트 10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리들리 스콧 영화 최고 작품을 다들 마음속에 한 뭐 탑3 정도씩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세요. 아메리칸 갱스터는 그래서 13표를 받았다고 해요. 요거 못 보신 분, 요거 재밌어요. 아메리칸 갱스터. 이거 오락 영화입니다. 네,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저 특히 그 마지막 엔딩 참 좋아하는데 아메리칸 갱스터가 10위.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광고 듣고요. 아메리칸 갱스터와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한 또 다른 영화를 만나봅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최고의 리들리 스콧 영화 순위에서 공동 10위를 차지한 매치스틱맨 2003년 작품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디스타운이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와 샘 로겔이 사기꾼으로 나와요.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니는데 어느 날 니콜라스 케이지의 딸이 나타납니다. 앨리스 노먼이 연기하는 딸이 나타나서 나 아빠처럼 되고 싶어. 아빠 같은 사기꾼 되고 싶어. 좀 가르쳐줘. 라고 당돌하게 요구하는 이 딸. 니콜라스 케이지 이제 어떡하지? 네, 그 얘기예요. 매치스틱맨. 이것도 재밌어요.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뭐 큰 영화 또 SF 장르 이런 데서 특히 우리가 걸작이라고 부르는 작품을 많이 만드셨지만 이런 중간 규모의 영화 좀 작은 규모의 영화 약간 좀 힘 빼고 만든 듯한 그런 작품들 중에 괜찮은 거 꽤 돼요. 아까 아메리칸 갱스터도 그렇고요. 이 매치스틱맨도 그렇고요. 아, 영화 잘 만드는 사람은 뭘 만들어도 잘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두 작품이 공동 10위네요. 매치스틱맨. 이것도 재밌는데. 이거 다시 보고 싶다. 이거 본 지 오래됐다. 자, 그리고 9위를 차지한 영화. 17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2013년 작품 카운슬러. 전 이게 좀 뜻밖이었습니다. 우와, 카운슬러가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이게 코맥 메카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원작자이기도 한 그 코맥 메카시가 직접 각본을 맡은 2013년 작품인데 뭐 일종의 범죄물이라고 그렇게 느슨하게 장르를 구분해야겠죠. 일단 배우가 마이클 패스벤더, 페넬로페 크루즈, 그리고 카메론 디아즈, 하베르 바르뎀, 브래드 피트 뭐 이런 엄청난 배우들이 나왔던 카운슬러가 9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베이루트의 산타페를 준비했어요.

0: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카운슬러에서 베이루트의 산타페,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에서, 프랑스어거든요. 잠깐만요.
1: Celui que je désire.
0: 네, 이런 제목이고 내가 갈망하는 사람. 네,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너무 발음 어려워.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2021년 영화고요. 맷 데이먼, 아담 드라이버, 그리고 조디 코머, 그리고 벤 애플렉 이렇게 출연했던 시대극이었죠. 이 작품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들이 평단으로부터 좀 별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 어르신께서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너무 작품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니냐,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냐, 좀 절제가 필요하다, 좀 편수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평가들을 받는 작품이 최근 한 특히 10년 사이 작품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는 몇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라고 하는 14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프랑스 역사상 공식적으로 인정된 마지막 결투에 대한 그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리들리 스콧의 데뷔작이 결투자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19세기를 배경으로 한 역시 결투를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무려 7위예요. 저 못 본 영화인데 탑10 중에 7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결투자들과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가 좀 비슷하다, 비슷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마도 자신의 데뷔작 때 처음으로 해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 라스트 듀얼이라는 소재를 고른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영화들은 어떤 영화는 낯설기도 하실 거고 어떤 영화는 이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리들리 스콧

감독을 대표하는 영화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6위부터. 자, 6위. 2001년 영화 블랙 호크 다운.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요? 블랙 호크 다운. 지금도 전쟁 영화를 이야기하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함께 여전히 블랙 호크 다운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죠. 블랙 호크 다운 사운드 트랙에서 음악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엔딩 곡이죠. 나는 기다린다 라는 곡. 고르토스 알란.

월드 오브 리일이라는 매체에서 평론가 120명의 설문으로 발표한 그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한 블랙호크 다운에서 나는 기다린다 라는 곡, 리사 제라드의 목소리가 포함된 스코어였고요. 그리고 5위를 차지한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역시 리사 제라드의 목소리로 Now We Are Free 였습니다. 두 편 모두 한스 짐머가 음악을 했습니다. 연이어서 2000년의 글래디에이터, 2001년의 블랙호크 다운. 어떻게 이 대단한 영화를 연달아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글래디에이터가 5위라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4위가 마션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마션보다는 글래디에이터가 순위가 높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재미삼아 보는 리스트입니다. 이게 그래도 마션은요, 이게 2015년 영화잖아요. 이게 이제 4위를 차지했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의 기간에 리들리 스콧 영화 가운데는 그래도 제일 높은 순위예요. 최근 작품들이 지금 상영 중인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도 사실 리들리 스콧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좀 아쉽고 글래디에이터 2 아쉽고 나폴레옹 좀 싱거웠고 하우스 오브 구찌 뭔가 리들리 스콧은 좀 더 잘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올더 머니 재밌긴 한데 뭔가 또 리들리 스콧은 좀 더 해주길 바라게 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에이리언 커버넌트도 있었고요. 그래도 마션은 뭔가 딱 좀 눈에 띄는 영화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션에서는 뭘 들어야 되나요? 최근 작품 중에 나 그래도 살아남았다. 탑10 안에 그래도 나 살아남았다 하는 의미로 글로리아 게이너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I will survive.

4위를 차지한 영화 마션에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그리고 3위를 차지한 1991년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서 Part of Me, Part of You, 글렌 프레이의 노래였습니다. 아, 델마 루이스 빠지면 안 되죠. 델마 루이스 들어가야죠. 탑3 인정입니다. 인정. 자, 이제 두 작품 남았어요. 뭐 다 예상하신 거 아니에요? 다만 둘 중에 뭐가 1등일지가 좀 궁금하신 거죠. 자, 남은 게 블레이드 러너와 에이리언입니다. 물론 훨씬 많은 영화가 있지만 1위 자리를 두고 이제 남겨진 건 두 작품. 둘 중에서 2등은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네, 1982년 작품 블레이드 러너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1등은 에이리언이네요. 에이리언, 79년 에이리언. 월드브릴의 기사를 보면 이런 설문조사 할 때마다 순위가 바뀐대요. 어떤 때는 블레이드 러너, 어떨 때는 에이리언, 또 어떨 때는 글래디에이터가 물론 1등 할 때도 있고요. 그만큼 고를 영화가 많습니다. 리들리 스콧 작품 가운데는. 그래도 항상 뭐 최소 탑3 안에 들어갈 만한 영화는 이 두 편은 늘 빠지지 않죠. 남은 한 자리를 이제 뭐 글래디에이터를 넣을 거냐, 블랙호크다운을 넣을 거냐, 뭐 이런 고민이겠죠. 탑3를 만약에 뽑는다면 그 중에 두 작품은 늘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에이리언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 앤드 타이틀스 준비했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리들리 스콧 베스트 10. 월드 오브 릴이라는 매체가 평론가들의 설문조사로 선정한 10편의 리스트. 2위를 차지한 블레이드 러너의 엔드 타이틀스 반겔리스의 음악 지금 들려드렸고요. 1등을 차지한 에이리언의 그 테마 들려드리기 전에 살짝 그 10위권 밖에 있는 영화들 제목 말씀드리면 킹덤 오브 헤븐이 12위, 프로메테우스가 13위, 한니발이 14위, 블랙레인이 15위, 지아이 제인이 16위, 올더머니와 함께 공동 16위, 뭐 이렇게 쭉 순위가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멋진 순간은 아예 뭐 보이질 않네요. 순위에서. 저는 그런 영화도 좋았는데. 제리 골드 스미스의 에리언 테마로 존 윌리엄스가 지휘를 하고 보스턴 팝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버전이 있거든요. 클로징 타이틀 그 곡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얘기한 작품들 가운데 주말에 한번 레전드 걸작을 한번 한두 편 골라서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우린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사성모금보다 예쁜 사랑을 했어 처음 만난 그 순간 하늘에서 예쁜 눈을 뿌려줬어 마치 한 장면의 영화처럼 너무 아름다운 너와 내가 눈이 멀었었지 움직일 수 없었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지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인간은 잠을 자지 않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친구들과 무모한 도전에 나선 적이 있는데요. 도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약 264시간, 그러니까 11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도 둔해졌고요. 나중엔 망상까지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평일보다 잠을 더 잘 수 있는 주말이죠. 평소에는 좀 더 잘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나 요즘 제대로 잘 자고 있는 걸까? 9월 6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6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윤상이 피처링한 아이유의 잠자는 숲속의 왕자였어요. 아니 일요일인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 빵그리 분들은 뭐 하시는 중이신가요? 늦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말인데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저는 식욕 보다 수면욕이 월등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밥은 굶을 수 있어도 잠은 안 자면은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자면 일단 멍해지는 게 가장 크고요. 막 어지럼증이 생기고 예민해지고 막 화도 많아져요. 그래서 저만 이제 불편하면 괜찮은데 주변에 이제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잠 웬만하면 꼬박꼬박 최소 6시간 이상은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을 못 자서 일찍 깨어나셨다면 나중에 늦잠 꼭 한번 주무시고요. 일요일입니다. 매주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고 있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5: 안전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경입니다.
2: 네, 이제 9월이 시작.

0: 느꼈는데요. 가을하면 아무래도 독서의 계절이죠.
1: 아, 그렇죠.
0: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 말은 누가 만들어줬나요? 작가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1: 이거 그렇죠. 제가
0: 진짜요?
1: 제가 이제 노트북 채널 파면서 네, 그렇게 판 거죠. 채널.
0: 아, 작가님이 직접 지으신 거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냥 뭐 딱 떠올랐나요? 아니면은 아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고민을 좀 하셨나요?
1: 고민을 좀 했는데 그때 뭐뭐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게 조금 이렇게 유행을 할 때였어요.
0: 네,
1: 그래서 아,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는 아직 없으니까 네. 내가 선점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0: 역시 뭐든지 네. 선점하는 게 최고예요. 아,
1: 그렇죠,
0: 장땡이라는
1: 그렇죠.
0: 말 있죠.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책을 내실 때도 제목을 어떻게 좀 정하세요? 같이 인원이나 회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보통 혼자 지으시나요?
1: 그렇죠. 출판사랑 아무래도 인원을 하면서 이렇게 짓는데 사실 제목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쪽에서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정말요?
1: 네, 아무래도 더 잘 아시니까요. 어떤 책에 이렇게 독자들이 손이 가는지를
0: 그쵸?
1: 많은 책들 출판해본 출판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아, 좋습니다. 뭐 의견 정도 이렇게 드리는 그 정도로 제 책 제목도 다 정해졌습니다.
0: 그러니까 선택지를 몇 개를 좀
1: 그쵸,
0: 주나요?
1: 그쵸.
0: 아, 그렇군요. 조심스럽지만 또 요즘 뭐 새롭게 준비를 하신다고도 얘기를 하셨죠?
1: 맞습니다.
0: 네.
1: 아마 10월 중으로
0: 얼마 안 남았네요. 네,
1: 수간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진짜로 얼마 안
1: 지금
0: 남았네요.
1: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0: 이 창작의
1: 아,
0: 고통.
1: 정말. 아 정말 힘듭니다. 예.
0: 클래식은 어쨌든 그래도 있는 곡들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1: 근데 이번 책이 제가 이제 명화랑 클래식을 엮어서 큐레이션하는 약간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떤 명화랑 어떤 곡을 연결시켜야 되나 이게 진짜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0: 명화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세요?
1: 관심이 이번에 쓰면서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뭐 관심이 없진 않았는데
0: 다행이네요.
1: 확실히 이제 아니까. 네.
0: 없으면 정말 고통이었을
1: 그쵸,
0: 텐데
1: 그쵸, 네.
0: 그건 아니라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힘내시고요.
1: 네.
0: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볼게요. 이번 주 주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자,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표제의 비밀입니다.
0: 네. 표제요?
1: 그렇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작곡가 집중탐구에서 벗어나서 클래식 속 재미있는 이야기 소개해볼까 하는데 영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클래식 음악에 제목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는 제목, 떠오르는 제목 있으신가요?
0: 운명교향곡이 갑자기 막 떠오르네요.
1: 대표적이죠.
0: 네. 네 그런 것들 많고 뭐 수흥어 있을 것이고.
1: 아, 수흥어.
0: 네,
1: 아.
0: 엘리제를 위하여?
1: 아, 엘리제를 위하여. 그렇죠. 네. 그것도 표제죠.
0: 네.
1: 맞습니다.
0: 아, 많지 않나요?
1: 굉장히 많아요.
0: 네.
1: 뭐 월광, 비창, 흑건. 그리고 아까 숭어라 했지만 송어.
0: 아 맞다.
1: 오늘 마침 또 이 곡이 있어요.
0: 몇 번을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1: 그쵸,
0: 틀렸네요.
1: 그쵸. 오늘 마침 또 이 곡이 있는 송어 등등 이렇게 클래식 음악에 유명한 제목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표제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 표제 이름들 과연 작곡가가 직접 붙인 걸까? 라고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불러온 클래식 작품의 이름, 표제 속에 담긴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0: 네.
1: 그 첫 번째 곡이 바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이렇게 들으면 네. 어떤 곡인지 잘 모르겠죠.
0: 아, 좀 그렇긴 하네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베토벤의 월광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떠오르는 그 선율이 있을 겁니다.
0: 바로 있죠, 바로.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 월광이란 이름은 베토벤이 붙인 게 아니었어요. 이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뒤 독일의 시인이자 음악 평론가였던 루트비히 레일슈타프라는 인물이 이 곡의 1악장을 듣고 스위스 루체른 호수 위로 이 달빛이 비치는 풍경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조각배가 떠오른다라고 말한 곳에서 월광이란 별명이 표제가 생긴 것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베토벤이 붙인 건 아니지만 워낙 또 이렇게 찰떡같이 붙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0: 네.
1: 이후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 월광, 베토벤 월광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래 작품명보다 훨씬 익숙한 이름이 됐습니다.
0: 와, 이 독일의 음악평론가 루트비 레슈타프는 이거를 알고 이렇게 지었을까?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커질 줄 알았을까요?
1: 그쵸. 그냥 뱉은 말일 수도 있어요.
0: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1: 근데 이제 워낙 잘 어울렸기 때문에 이렇게 딱 월광이라는 표제가
0: 그쵸.
1: 딱 붙게 되었습니다.
0: 공감을 얻은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 제목 하나가 사실 클래식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냥 듣는 것보다 월광이란 이름을 알고 곡을 듣게 되면 실제 그런 풍경이 떠오르면서 감상이 또 훨씬 풍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1: 네. 잔잔하게

0: 반복되는 반주위로 유유히 흐르는 선율과 함께 어두운 밤, 호수에 비친 달빛 떠올리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두운 밤 호수에 비친 달빛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고뇌에 찬 어떤 한 쓸쓸한 인물의 그 밤에 호숫가를 걷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까요? 어때요?
0: 그렇죠. 실제로 이 곡이 작곡된 1801년 이 베토벤은 이미 청력의 악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월광이라는 제목을 베토벤이 붙인 건 아니지만 당시 베토벤이 겪었던 어떤 고독과 불안한 그런 감정들이 1악장의 분위기와 어딘가 닮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1: 네. 베토벤의 고독을 함께 상상해보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1악장입니다.

0: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1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네. 아, 뭐 워낙에 익숙한 곡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정말 피아노 소나타 14번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목 참 잘 지었네요.
1: 효제의 역할이 그거죠. 네. 네.
0: 정말 그 밤 호숫가를 거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이어서 다음 작품 만나보시죠. 어떤 표제를 가진 곡이죠?
1: 네, 다음 작품도 작곡가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표제를 붙인 작품인데요. 쇼팽의 왈츠 작품 번호 64번 중 1번. 라고 하면 또 모르실 거고요. 일명 강아지 왈츠라는 아주 귀여운 또 표제가 잡혀 있습니다. 네. 곡을 들어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고 빠르게 빙글빙글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또 떠올리게 하는데 실제 쇼팽의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가 키우던 강아지가 이렇게 꼬리를 쫓아 도는 모습을 보고 이 곡이 탄생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면서 우와. 강아지 왈츠라고 프랑스에서부터 불리게 된 것입니다.
0: 근데 본인이 지은 게 또 아닌데 그쵸. 또 영감은 여기서 받았군요.
1: 그런 일화가 또 전해지는 곡인 거죠. 네. 네. 근데 영어권에서는 이 곡을 강아지 왈츠라고 하면 모르거든요. 미닛 왈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왈츠, 1분 왈츠, 미닛 왈츠라는 뜻인데 실제 곡의 길이가 1분대이기 때문에 이 제목 역시 또 아주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1: 짧은 곡이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오른손의 선율 덕분에 음악은 시작부터 끝까지 경쾌하게 달려가는데요. 이 곡에 왜 강아지 왈츠라는 제목이 붙었는지 이 장면 떠올리면서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습 때문에 붙여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나요?
1: 그렇죠. 이 곡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밝음, 장난스러움, 우아하면서도 화려함이 또 한꺼번에 느껴지는 곡입니다. 강아지라는 별명 때문에 이렇게 귀엽고 익살스러운 곡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쇼팽 왈츠들이 사실 다 그렇거든요. 상당히 세련되고 또 섬세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쇼팽의 왈츠 작품 번호 64번 중 1번 곡 강아지 왈츠 함께 하시죠.

0: 네, 표제의 비밀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쇼팽의 왈츠 작품 번호 64번 중 1번 곡 강아지 왈츠였습니다.
1: 네.
0: 아, 진짜 통통 튀는 느낌이 있네요.
1: 약간
0: 강아지가 도도도도도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
1: 상상이 되죠.
0: 역시 제목의 중요성 네. 알아봤고요. 베토벤 나왔고 쇼팽까지 나왔네요. 다음 작곡가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그분인가요?
1: 그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 다음 작품은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준비해봤습니다. 네.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곡 자체도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 이 곡이 독립된 곡인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은데 이 터키 행진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중 3악장입니다.
0: 아~
1: 네. 그러니까 앞에 1, 2악장이 그쵸? 있는 네, 곡이에요.
0: 그렇군요.
1: 그렇죠. 모차르트가 이 악장에 터키 풍으로라는 뜻의 알라 투르카라는 말을 직접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표제가 붙게 된 것인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이 오스만 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터키 군악대의 이 강렬한 리듬과 타악기 소리를 흉내낸 터키 풍 음악이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 역시 이런 유행을 자신의 음악에 담았고 터키 풍으로 알라 투르카라는 말까지 써놓은 것이었죠. 피아노 한 대로 연주하는 이 피아노 소나타지만 경쾌한 리듬과 반복되는 음형에서 마치 북과 심벌즈가 이렇게 터키풍으로 울리는 군악대의 행진을 듣는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0: 네.
1: 앞선 두 곡과 달리 작곡가가 직접 악보에 남긴 말이 표제가 된 곡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작곡가가 직접 악보에 남긴 말이 표제가 됐다. 그 설명만 들어도 와, 진짜 의미가 있고 멋있다는 그쵸. 생각도 드네요.
1: 네.
0: 먼저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3악장 터키 행진곡입니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3악장 터키 행진곡 함께 들어봤는데요.
1: 네.
0: 아, 저도 어릴 때 피아노 배울 때 이 곡 꼭 배우잖아요.
1: 그쵸, 그쵸.
0: 치잖아요. 네. 아, 그때는 진짜 신나게 쳤는데 지금은 네, 전혀 못하겠죠.
1: 그쵸, 네, 다 까먹죠.
0: 네, 그래서 재밌게 쳤던 곡 중에 하나인데 또 이렇게 듣게 되네요.
1: 네.
0: 자, 다음 작품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다음 작품 역시 아주 유명한 표제가 붙어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영디가 오프닝에서 기가 막히게 이제 의도대로 해주셨습니다.
0: 아유, 또 걸려들었어요.
1: 이 작품의 표제에 대해서 또 논란이 실제로 많았어요. 숭어냐 송어냐.
0: 네. 네,
1: 교과서에서도 한때 숭어라고 표기가.
0: 제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쵸? 숭어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송어가 맞습니다.
0: 네.
1: 네, 이 송어라는 표제는 슈베르트가 앞서 작곡했던 가곡 송어의 선율이 이 곡에 그대로 쓰였기 때문에 붙은 제목인데요. 슈베르트가 송어를 떠올리면서 작곡한 곡은 아니고요.
0: 오.
1: 이 가곡 송어의 선율이 들어있어서 송어라는 이렇게
0: 아.
1: 표제가 붙은 겁니다.
0: 네.
1: 네. 총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악장에 그 유명한 가곡 송어의 선율이 흐릅니다. 변주곡 형식으로 작곡되었기 때문에 듣는 재미도 있는 곡인데요. 먼저 가곡 송어의 선율을 한 차례 제시해 준 뒤 악기들이 차례로 이 선율을 변주해서 연주하는 그런 변주곡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힘차고 화려하게 변신하는 이 선율 따라가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도이치번 667번 송어 4악장 함께 들어볼 텐데요. 피아노 5중주 어떤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피아노 5중주는 피아노와 현악기 4대가 함께 연주하는 편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피아노와 바이올린 2대, 그리고 비올라, 첼로 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악장을 들으실 때는 지금 송어의 선율을 누가 연주하고 있을까? 누가 메인이 돼서 연주하고 있을까?
0: 아.
1: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 바이올린이 노래하듯 선율을 들려주고 또 어떤 순간에는 피아노가 메인으로 앞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어떤 악기가 송어의 선율을 이어받는지 그리고 하나의 선율이 악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지 생각해보면서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이 피아노 5중주 슈베르트의 송어는 악기 구성이 약간 달라요.
0: 오.
1: 피아노와 원래 바이올린 두 대인데 바이올린이 한 대가 들어가고 이 비올라 첼로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0: 아, 낮은 음.
1: 낮은 음이 들어가서 콘트라베이스가 메인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오.
1: 굉장히

0: 묵직한 현이 메인으로 나서서 아주 웅장하게 연주하니까 그것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구베라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도이치번호 667번 송어 4악장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네.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0: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
5: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6: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도이치번호 667번 송어 4악장이었습니다.
7: 네.
6: 저는 저번에 우리 악기 한 번씩 쭉 소개해 주셨을 때 비올라가 제일 좋다 했잖아요. 근데 이 곡은 아무래도 좀 밝은 느낌이 익숙해서 그런지 바이올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7: 그런가요?
6: 제 취향은 좀 그러네요. 작가님은요?
7: 약간 저는 아무래도 저음 악기 좋아하다 보니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콘트라베이스와 첼로가 이제 메인에 설 때가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6: 네. 역시 본인이 또 그쪽으로 계속 하시니까요. 네.
7: 저는 뭐 어떤 노래를 듣든 저음부터 들리더라고요. 저는.
6: 그래요?
7: 그래서 일반적인 뭐 가요나 팝송 들을 때도 저음 베이스라인 좋으면은 플레이리스트 저장하고.
6: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좋은 이어폰을 또 쓰셔야겠어요.
7: 그렇죠. 잘 들려야죠 일단.
6: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표제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한테 다 익숙한 곡들이었어요. 그래서 표제에 관한 이야기가 더 친숙하기도 하고 또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곡 어떤 작품인가요?
7: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클래식 음악의 어떤 유명한 표제들 중에는 사실 작곡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붙인 표제들이 훨씬 많거든요.
6: 네.
7: 하지만 이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는 확실히 작곡가가 신세계로부터 이 From New World라고 표제를 붙인 작품입니다.
6: 네.
7: 1892년 미국 뉴욕의 내셔널 음악원 원장으로 초청된 이 드보르작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작곡한 작품인데요. 당시 유럽인들이 미국을 신세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이 작품은 드보르작이 신세계, 이 새로운 땅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담아 작곡했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겠죠.
6: 어떻게 이렇게 멋진 제목을 지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대에 그냥 맞는 제목이었네요.
7: 그쵸.
6: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지었군요.
7: 맞습니다.
6: 네.
7: 이 보통 사악장이 유명하거든요.
6: 네.
7: 빠밤 얌밤밤 빠바밤 딴딴 따라단
6: 상어가 나오는
7: 그쵸,
6: 그 부분.
7: 그쵸. 네. 조스 테마가 떠오르는 그 사악장이 유명한데 오늘은 1악장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낮고 어두운 선율로 조심스럽게 시작된 뒤 오케스트라가 힘차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음악을 펼쳐나가는 그런 악장인데 낯선 신세계의 문이 활짝 이렇게 열리는 듯한 앞으로 펼쳐질 이 신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악장이어서 골라봤습니다.
6: 네.
7: 들어보면서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6: 네, 한 번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데요. 이 주제 다음에 또 해주시나요?
7: 한 번 더 준비해볼까요? 표제에 달린 음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준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그 스토리랑 엮어서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쉬우니까요.
7: 좋습니다.
6: 오늘도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1악장 함께 들으시죠.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7: 저는 김기용이었고요.
6: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어요. 이럴 때 슬슬 미뤄뒀던 집안 정리를 하면 참 좋은데 막상 정리를 시작하면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이거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넣어둔 적 있으시죠? 그럴 때 90일 정리법 한번 활용해 보시죠. 옷이나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90일 동안 이 물건을 사용했나? 앞으로 90일 안에 사용할 예정인가? 두 질문에 모두 아니요 라고 답을 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앞뒤로 3개월을 기준으로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판단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마침 대청소하기 좋은 일요일이잖아요. 미뤄뒀던 집안 정리 오늘 딱 한 곳만이라도 시작을 해볼까요? 집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우실 거예요.

0: 조이의 안녕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9월 6일 일요일 굿모닝 FM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리해야 되는데 저도 맥시멀리스트였다가 많이 미니멀해진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는 그 마음을 해야 되는 어떤 방법들을 조금씩 알고는 있는데 저는 90일 정리법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한 700일 정리법까지는 가야 됩니다. 특히 의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한 옷만 계속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방송에 한번 비쳤던 옷을 또 입고 가기에는 약간 성의가 없어 보여서 그래서 언젠가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한 2년 이상 안 입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정리합니다. 1년 정도는 그냥 유예해요. 예, 내년에 또 입을 수 있지 했는데 안 입게 되고 2년이 넘어간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안 입는구나. 예, 저는 그렇게 한 700일 정리법. 여러분들 만의 그 일수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민경 PD는 지금 크리스마스 때 입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저희 속이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와, 자기가 생각하는 예, 그 일자를 정리해놓고 진짜 전에 한 6개월 안 입었네. 뭐 앞으로 6개월도 안 입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정리하거나 뭐 1년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셔서 정리할 건 버려야 채워진다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한번 비워내시죠. 채우기 위해 버린다고 하면 또 버려진다. 희한하게. 예. 아깝다 생각보다. 예. 보낸다 생각으로 해보시죠. 자, 어쨌든 다시 버려지고 채워지고 이렇게 밸런스 잘 맞는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2시간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테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할 겁니다.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수빈 뮤직 함께 할 거예요. 목요일에 초대석 나와주셨는데 인사 진짜 급하게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들, 아쉬웠던 시간들 오늘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라이브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기대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 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3: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452번님. 곧 저희 동네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주민 노래자랑에 참가하려고 신청서 쓰러 가요. 오늘 코너에 가서 연습도 많이 할 거예요. 목에 좋은 음식 테디가 추천해 주세요. 하셨는데 목에는 모든 음식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은 성대도 근육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저 이제 바디빌딩 대회 나가려고 해요. 예, 근육에 좋은 음식 추천해 주세요. 다 중요하겠어요. 운동을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올바르게 성대를 잘 사용하셔서 건강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본 공연에도 이 정도 컨디션이 되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하게 말고 늘 운동으로 성대를 잘 쓰시면 됩니다. 코너 가서 연습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럼 목 상하니까. 예, 좋은 결과.

와 있을 거예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함께하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지잖아요. 사소한 이야기도 좋아요. 나누고 싶은 일상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다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행복한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정정원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올게요.

굿모닝 팩트입니다. 유나 씨의 사건의 집행사원 듣고 왔습니다. 아침에 행복,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때문에 작가들이 난리였거든요. 9259번님이 딸이랑 제가 배구 팬이거든요. 아시아 남자 배구 선수권에 출전한 한국팀 응원하려고 딸과 함께 일본으로 응원 겸 여행을 떠납니다. 마침 엔화 환율까지 떨어졌네요. 호호호 하셨는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션 완수를 한다니 할 수 있으니까 여행이 좀 허탈했다라는 결과는 절대 없을 것 같고, 하나를 완수하고 나서 덤으로 얻는 여행의 시간이라니까 너무 좋네요. 아, 남자 배구를 보러 일본까지 가는 거를 예, 우리들이 다 오 대단하다라고 하다가 남자 배구 선수들이 잘생겼지 라는 얘기로 모두가 끄덕끄덕 하게 됐습니다. 아유, 선수들 다 인물이 너무 좋아요 요새. 인물도 그렇고 예, 능력도 그렇고 멋지게 뽐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534번님, 올해 20살이 된 청취자입니다. 저는 대학에 지나가는 대신 취업을 선택해서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굿모닝 FM 자주 듣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잘하고 있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 참 어렵네요. 아무튼 일요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루시의 개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어른 어려워요. 20살이면 아직 어른 시작점이라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풋풋함이 있을 텐데, 그 학교를 대학을 나오는 분들이 또 좋은 대학 나오는 분들이 보면 사회에서도 인정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진짜 3-4년, 길게는 이제 6년까지도 7년까지도 이렇게 되는 그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먼저 시작한 분이면 대충 하지 마세요. 초반에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워서 아주 단단하게, 그 7년의 대학을 마치고 온 신입들이 왔을 때 야, 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단단해졌다 하면 단단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면 놀 때도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자, 루시의 개화 바로 듣고 올게요.

조건의 Like I Do 들으셨어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루시의 개화였습니다. 아침 행복 9900번님이 조건씨의 노래 신청을 해주시면서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테디, 지난주에 조건씨 생일이었던 거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2AM 조건씨 생일이라 혼자 축하하며 특별히 놀았어요. 잘했어요. 테디 나오는 헬스키친도 보고 왔던데 같이 축하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조건의 Like I Do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 인사했어요. 오늘 보러 오셔가지고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조건씨가 8월 28일이 이제 생일이었는데 늦었지만 조건 생일 축하해. 노래 듣겠습니다. 8513번님이 아이들과 매일 눈뜨면 라디오 켜고 함께 듣는다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거든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 귀로 직관해보는 시간.
0: 관중석 1열. 어떤 선수는 선수를 넘어서 스포츠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역사적인 주인공.

0: 만나보겠습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차범근 감독님, 전 차범근 감독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차범근 감독님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반응 좀 소개해 주시죠.
2: 제가 소개하면 될까요?
0: 예.
2: 야, 이 819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차범근 감독 유명한 축구 선수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잘했던 분이었다는 걸 새삼 알고 간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0: 예. 5514번님도 테디 전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마침 관중석 1열에서 차범근 선수를 소개하시네요. 프랑크푸르트의 한 지하철역에 가면 차범근 선수 사진이 있는데요. 선수가 활약했던 프랑크푸르트 구단에서 팬들이 뽑은 베스트 11에 선정이 돼서 다른 역사적인 선수들과 함께 기념관처럼 꾸며진 거라고 해요. 정말 뿌듯하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라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2: 야.
0: 네, 여기 있어. 붐, 근, 차.
2: 붐, 근, 차. 지하철 기둥에 이렇게.
0: 와, 핫팬츠 입은 이. 와, 이게 반바지인데 허벅지가 너무 굵으셔가지고.
2: 말벅지.
0: 예, 뛸수록 이게 올라가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핫팬츠 길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아, 이렇게 예, 전 세계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2: 오, 진짜 감사하네요.
0: 예.
2: 이렇게 생생한 반응이 오실 줄은.
0: 그러니까 이렇게. 현지에서 찍은 사진까지 올 줄이야. 저희가 더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관중석 1열! 오늘 만나볼 스포츠 영웅 누구인지 우리 김태훈 기자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3: 2022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 120분간의 피말리는 혈투와 숨막히는 승부차기가 끝난 순간 아르헨티나의 주장 완장을 찬 선수가 마침내 황금빛 월드컵 트로피에 다가섭니다. 수많은 좌절과 눈물 끝에 트로피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동료들 한가운데 서서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린 순간 전 세계 축구팬들은 시대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월드컵 우승으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며 마침내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된 남자,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입니다.
0: 관중석 1열 우리 코너 최초로 외국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2: 등장했어요.
0: 메시! 아, 메시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 아직. 저 너무 좋아하는데
2: 네.
0: 야, 관중석 1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첫 번째 챕터 가볼까요?
3: 네, 첫 번째 챕터는 휴지 조각에서 시작된 축구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0: 휴지 조각에서 시작됐다. 의미심장한데요.
3: 네, 1987년 아르헨티나의 가난한 공업도시 로사리오에서 태어난 리오넬 메시는 어릴 적부터 또래들을 외계인처럼 농락하던 축구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만 10살이 되던 해 메시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이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근데 당시 메시의 키가 불과 127cm. 이대로 두면 키가 전혀 자라지 않아서 축구는커녕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게 또 치료비가 어마무시해서요. 매달 900달러가 넘는 어마무시한 치료비가 들어갔는데 이 당시에 경제 위기를 겪던 아르헨티나의 지역구단들이 어린 소년의 치료비를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메시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구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명문 FC 바르셀로나였습니다. 2000년 만 13세의 메시를 직접 본 바르셀로나의 카를레스 렉사흐 이사는 이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빨리 계약을 안 하면 아버지가, 메시 아버지가 다른 구단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식당에 있던 냅킨에 즉석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0: 와, 영화에서 보던 그런 느낌인데.
3: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리오넬 메시와 계약하겠다. 일종의 가계약서죠. 이 유명한 휴지 계약서가 작성되면서 메시는 아버지를 따라 스페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2: 여담으로 냅킨에 쓰여진 계약서와 훗날 2014년에 공개됐는데 경매에서 무려 13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0: 아, 이걸 또 팔았어 아버지가. 아, 아버지 진짜 최고. 아니, 가격보다 이걸 판 게 너무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 메시의 역사는 진짜 종이조각 이 냅킨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맞네요. 어, 감동적입니다.
2: 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이 타향살이를 시작한 메시는 키가 그래도 169cm까지 자랐습니다.
0: 엄청 자랐네요.
2: 네.

0: 다행이죠.
1: 예.
0: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이제 그야말로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6살의 나이로 쟁쟁했던 1군 선배들과 함께 훈련을 했는데요. 이 당대 최고의 수비수였던 푸욜, 튀랑 등을 이 가볍게 제치는 또 이 번뜩이는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당대 이제 피해자들의 증언이 많습니다. 네. 메시가 훈련 중에 모든 수비수들을 박살내면서 예, 골을 넣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1군에서 눈도장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1: 다 인정하지 이러면.
0: 그럼요. 예. 그리고 만 17살이었던 2004년에 1군에 데뷔했고요. 2005년 5월 알바세테전에서 당시 세계 최고였던 호나우지뉴의 패스를 받아 데뷔골을 터뜨렸는데요. 이 골을 넣은 직후에 이 까마득한 막내 메시가 호나우지뉴 등에 업혀 해맑게 웃던 장면은 이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오우. 그리고 2007년 헤타페전에선 이 하프라인 이전부터 수비수 5명에 골키퍼까지 제치는 60m 단독 질주골을 성공시켰는데요. 이 우상이었던 아르헨티나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의 복사판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 세계 충격을 빠뜨렸습니다. 이 당시 카탈루나 현지 중계가 또 전설적인 영상으로 남아있는데 예. 컷으로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2: Ya cap a la dreta per Xavi, assistència de Xavi, més cap a la dreta per Messi, Messi, Messi, Messi, Messi, Messi, Messi, Messi, immens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gol,
1: 방송사고 아니죠. 방송 아닙니다. 야, 현지 중계였습니다. 앙카라메시, 앙카라메시.
0: 저희한테는 앙카라메시라고 이 잘 알려진 이 영상인데요.
1: 예.
0: 이 카탈루냐어로 앙카라가 이제 계속해서 또다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시, 메시가 갑니다 이런 건데 이제 흥분했던 톤과 이 너무 전설적인 골이었다 보니까 이 해설분의 톤이 정말 재밌었죠.
1: 예. 아, 이전에 이제 또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마라도나의 복사판이라는 게 원래 같았으면 우와 이래야 되는데 이미 제 마음에는 네. 메시가 더 위라서 아, 마라도나 아저씨 축복인지 아세요? 아, 이거 아르헨티나 사람도 안 듣겠지? 다음 챕터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챕터는 바르샤를 지배한 축구의 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잔인한 비극입니다.
1: 오, 이후로도 계속 FC 바르셀로나에서 역사를 만들어갔죠.
0: 네, 2008년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면서 메시의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2008-2009 시즌 라리가, 그러니까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죠.
1: 예.
0: 그리고 코파 델레이, 이 스페인 모든 클럽이 참가하는 컵대회, 가장 권위 있는 컵대회, 예.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을 하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메시를 통틀어서 최초의 트레블을 달성했습니다. 이 3관왕이죠. 3관왕. 그리고 다음 시즌에 이어지는 슈퍼컵, 슈페르코파, 클럽 월드컵까지 우승하면서 이 전무후무한 최종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1: 와.
0: 또 2012년도 대단했는데 이 한 해 동안 메시가 믿기 힘든 기록을 써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무려 91골을 터뜨리면서 1972년 게르트 밀러가 세웠던 한 해 최다골 85골을 제치고 신기록을 40년 만에 세웠습니다.
1: 와, 근데 어마어마하게 6골 차로 제치고.
0: 그렇죠. 한 해.
1: 대단합니다, 진짜.
0: 그래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세기의 라이벌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호 대전을 펼치면서
1: 매호. 미안합니다.
0: 아, 기습 공격.
1: 아, 미안합니다. 이게 아침 DJ 하니까 이렇게 자꾸 병이 생겼네요.
0: 네, 또 매호 대전을 펼치면서 세계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싹쓸이했고요. 이 바르셀로나에서만 챔피언스 리그 우승 4번, 라리가 우승 10번을 달성하면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 클럽에서의 화려함과 달리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의 삶은 잔혹한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1: 왜 자국 대표팀에서의 삶이 잔혹했다는 거죠?
0: 예, 기본적으로 아주 어릴 때 이제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스페인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1: 예.
0: 예, 그래서 이 자국 팬들에게 스페인 사람이다, 메시. 국가도 안 부른다. 이 바르셀로나에서는 목숨 걸고 뛰면서 대표팀에서는 이제 설렁설렁 뛴다는 그런 비난과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1: 아, 왜 이렇게 가족이 가족들을 상처 주는지 모르겠어요.
0: 그럼요.
1: 아,
0: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성적이 안 나와서 그래요.
1: 메시만의 잘못입니까 이게?
0: 그럼요. 메시만의 잘못이 아닌데 에이스의 어떤 숙명이랄까요? 그런 비운의. 네, 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 메이저 대회 우승 문턱에서 매번 무너졌다는 건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에서 독일에게 연장 혈투 끝에 패배하면서 이 눈앞에 월드컵 트로피를 멍하니 바라보는 메시의 허망한 눈빛이 지금도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전해지고 있고,

0: 2016년 결승 승부차기에서 메시 본인이 1번 키커로 나와 실축한 뒤에 이 벤치 옆에 주저앉아 폭풍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이 커리어 최악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에 믹스존 인터뷰에서 메시가 나에게 국가대표팀은 이제 끝났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승할 수 없다라며 충격적인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가 또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아르헨티나 전 국민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메시야 제발 돌아와달라라고 애원을 했는데요. 이때 어땠냐면 이 가지마 메시 우릴 용서해줘라는 문구가 이 공항하고 전국 도로 전광판에 띄워졌고요. 뭐 각종 서명운동, 집회 등을 통해 이 전국적인 메시 은퇴 만류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 결국 메시도 마음을 돌려서 은퇴 결정을 철회하긴 했습니다.
1: 아 이런 판례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러니까 네. 자들 이제 웬만하면 헤어져.
0: 그러니까요.
1: 있을 미안해 때 돌아와줘.
0: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1: 아 이게 반복된다고.
0: 네. 이후에 2021년 여름 메시의 삶에 또 한 번 거대한 격변이 찾아왔습니다. 이 평생을 함께했던 FC 바르셀로나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면서 메시가 자신의 연봉을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리가 규정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쫓겨나듯 팀에 떠나야 했던 겁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이적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이 아내가 건넨 젖은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던 모습이 바르셀로나 팬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또 이후에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이죠. 예전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던 팀입니다. 예. 이적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1: 네. 이 모든 변화의 그 시점에 제 기억도 함께 있네요. 보니까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 Mosca Muchachos 듣고 올게요.

0: 무차초스 라모스카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스포츠 영웅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오늘 리빙 레전드 축구의 신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 들려주시죠.
1: 네, 마지막 챕터는 사전 5기 끝에 들어올린 월드컵 우승 트로피입니다.
0: 2002년 카타르 월드컵. 와, 솔직히 저도 아르헨티나 응원했어요, 진짜.
1: 네, 이 클럽에선 이룰 걸 다 이뤄본 메시가 이 국가대표팀에서 드디어 우승의 한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 첫 단추가 2021년 코파 아메리카였는데요. 이 숙적 브라질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브라질을 꺾고 마침내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

0: 나는 휘슬이 울리자 메시는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고요. 이 어릴 적 메시를 우상으로 바라보며 자란 이 동료 후배 선수들이죠. 이 메시는 물론 메시의 꿈을 위해 목숨 바쳐 뛰었고요. 또 우승 직후에 메시를 행가래 치면서 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메시의 당시 나이가 35살입니다. 이 모두가 라스트 댄스라면서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가장 첫 경기죠. 조별리그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2로 충격패를 당하면서 시작부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1: 네.
0: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난 이변이냐면 월드컵 역사상 아르헨티나가 아시아 팀에게 패한 게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1: 맞아.
0: 최초였어요.
1: 맞아.
0: 그래서 당시에 현장의 분위기가 정말 난리가 났는데 또 제가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1: 오,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어허.
2: 극적인 승리를 차지한 사우디 팬들은 경기가 끝나고도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1: 야, 제가 지금 영상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오, 김태훈 기자. 예, 오.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예. 이제 경기가 끝난 직후에 이제 또 카타르니까 옆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얼마나 많은 팬들이
1: 많이 왔어, 많이 왔어,
0: 많이 왔어. 거의 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 분위기를 살려서 리포팅 현장에 저희 말로는 스탠드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분위기 살려서 그래서 정말 루사일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우디 팬들이
1: 갑자기
0: 저를 둘러싸기 시작해요.
1: 선글라스 낀 아저씨가 와가지고
0: 선글라스 낀 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처음에 Where is Messi 이러는 거예요. 메시 어디 갔냐고.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메시를 자기들이 이겼다.
1: 아 그렇지.
0: 메시 어디 갔냐. 너무 못하지 않았냐.
1: 그렇지.
0: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 제가 축하한다.
1: 원래 메시 있다면서 어디 갔어.
0: 메시 어디 갔어. 이렇게 와. 놀리는 거구나.
1: 예, 예.
0: 그래서 정말 이때 이 장면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저 당황하긴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화제가 됐어요.
1: 아, 그랬군요.
0: 네, 제가 이제 갑자기 그때 현장에서 갑자기 월드스타가 돼가지고.
1: 역시 네. 기질을 발휘하는 게 또 결과가 좋았군요.
0: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정말 웨어리스 메시라는 게 밈이 될 정도로 네, 정말 대단한 이 현장에 제가 또 운 좋게 있었습니다.
1: 아, 예, 이끌어내신 거죠.
0: 예.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시와 아르헨티나에겐 이 경기가 정말 충격적인 패배였다. 그래서 이 첫 경기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도 메시가 이제 한 번만 저희를 믿어달라. 우리 잘할 수 있다. 믿어달라는 말과 함께 이후에 정말 신들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토너먼트에서 16강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 득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요. 또 킬리안 음바페가 버틴 프랑스와의 결승전이 정말 대박이었죠. 이때 메시가 멀티골을 터뜨렸고요. 이 정말 피말리는 승부차기 끝에 마침내 메시가 아르헨티나에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안겼습니다. 월드컵 통산 최다 경기 출전, 또 이 골든볼 2회 수상이라는 유일무이한 기록과 함께 앞서 이제 축구 전설로 불렸던 펠레, 마라도나를 넘고 드디어 넘어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우리가 이걸 고트라고 하거든요.
1: 예.
0: Greatest of all time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고트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 우후.
0: 또 올해 열렸던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대기록이 이어졌죠. 2006년 독일 대회부터 월드컵에 출전한 메시는 이 호날두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6회 연속 출전 신기록을 세웠고요. 또 월드컵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한 메시가 이 대회에서 8골에 도움 4개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통산 34경기에 출전해서 21골에 도움 12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최다 골 기록은 정말 아쉽게도 이 프랑스의 음바페에게 내줬고요.
1: 아, 음바페 대단했어요.
0: 네, 또 결승전에선 또 아쉽게 무적함대 스페인에게 막히면서 이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 첫 득점왕 모두 날리고 아쉽게 마지막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지난 1일이죠. 국가대표 은퇴를 알리는 자필 편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고민 끝에 은퇴 소식을 전한다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이 떠날 때임을 잘 알고 있고 또 앞서서 모든 걸 쏟아내 더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무려 206경기에 나서 125골에 도움 65개라는 정말 대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1: 말도 안 된다.
0: 네. 메시가 가진 기록도 정말 대단한데요.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 최다 우승을 기록.

0: 기록했고요. 발롱도르, 피파 올해의 선수, 월드컵 MVP, 라리가 MVP 최다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169cm에 불과했다고 했죠. 이 작은 체구로도 수많은 실패와 시련을 딛고 기적과도 같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마침내 축구의 신이라는 칭호를 완성한 메시. 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정말 이 동시대에 볼 수 있었던 게 큰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아, 진짜 동의합니다. 아, 메시는 또 그 러브 스토리를 들어도 감동적이에요.
0: 그럼요. 네. 낭만이 있죠.
1: 그 날두 형하고는 좀 다르게. 관중석 1년. 전 세계 축구 팬이 인정하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이야기 쫙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3: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3: 굿모닝 FM태입니다. 스포츠 스타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스포츠 기자와 함께 리오넬 메시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4: 아, 또 이 저와 또 인연이 있는 메시기 때문에.
3: 아, 이게 좀 한 번 가셨어.
4: 아, 근데 초대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 어딘가 초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3: 김태훈 기자는 정말 메시를 잊을 수는 없겠네요.
4: 그럼요.
3: 예, Where is Messi? 아, 다음 주에도 어떤 또 스포츠 영웅 인생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또 많이 됩니다.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카타르 월드컵 주제가였죠. 전국의 드리머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옛날 이야기인데요. 뒷산에서 열심히 땅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이웃사람이 물었죠. 거기서 맨날 뭐 하세요? 망고나무를 심고 있지. 나무 길러서 열매 따드시게요? 그러자 노인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에이,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 거 아니야. 나도 평생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걸 먹었잖아.

0: 땐 내가 심어줄 차례지. 내가 누릴 게 아닌데도 열심히 할 것. 내가 누린 걸 돌려주기 위해 땀 흘려 공들일 것. 하나쯤 생각해둬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일요일 3, 4부. 오늘은 싱어게인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실력파 가수이자 최근 데뷔 10년 만에 정규 1집 발매를 한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또 굿모닝 FM도 찾아와 주셨던 소수빈 씨와 수빈 뮤직 함께 할 거예요. 수빈 씨의 인생 들여다보고 또 추천곡까지 탈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수빈 뮤직 시작해볼게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잡나.

0: 가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0: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소수빈과 함께하는 수빈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감독님하고 제가 잘 안 맞아가지고 신선한 매침이 있었습니다. 소스윗한 음색으로 여심을 넘어 남심까지 저격 중인 고막 남사침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소수빈입니다. 야!
0: 목요일에 이어서 또 일요일에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0: 자, 오늘 또 주말에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굿모닝 FM에서 소수민 씨 처음 뵙는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 인생 첫 정규앨범 늘 그래왔던 것처럼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가수 소수빈입니다.
0: 오, 환영합니다. 아, 또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2: 네.
0: 목요일에 오셨을 때도 라이브 해주셨잖아요.
2: 맞아요. 그때 아침 8시 언제였죠?
0: 네.
2: 그쯤 이제 라이브를 사실 하는 게 너무 귀한 경험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좋게 표현해 주시네요. 예, 사실 곤욕이에요, 곤욕.
2: 와.
0: 아침에 노래하는 건 가수들에게는 약간 악몽처럼 꿈에서나 오, 아침 라이브야? 네. 할 건데 이걸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응이 뜨거웠었습니다.
2: 아이고.
0: 그때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반응들 좀 더 소개해드리면 4889님이 깨악! 이 아침에 소수빈님 라이브라니 귀하네요. 갑자기 이끌린 듯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좋아요. 눈 뜨자마자 눈물 납니다. 새 앨범 응원합니다. 야. 하셨고요. 나정아님이 수빈님 가지 말라고 한 곡 더 해주라고 오늘부터 제 최애 가수입니다. 가지 말라고 라이브를 들으시고 최애가 됐어요. 또 한 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박은유님. 아침인데도 이 완벽한 라이브 무슨 일이야. 사장님 저 너무 슬퍼져서 퇴근하겠습니다.
0: 야, 은유님. 아침에 네. 출근하자마자.
2: 하자마자 바로 이거 듣고 퇴근하시겠다고.
0: 그러니까 이거는 다 수빈 씨 때문이니까.
2: 네, 아, 저 때문이네요.
0: 책임은 이제 수빈 씨가 져야 되는 거죠.
2: 제가 지겠습니다. 퇴근하셔도 돼요.
0: 함부로 얘기하지 마요. 사장님께 연락 온다 또. 네. 예. 오늘은 그때 너무 급하게 인사해서 아쉬웠잖아요.
2: 맞아요. 네, 제가 또 생방송에 또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말이 너무 많았네요.
0: 아니요. 그건 진행자의 100%의 몫이니까.
2: 네.
0: 제가 일부러 네. 예, 생방, 아침 아이고. 생방은 이런 거다 네. 한 번 더 경험시켜드리기 위해서.
2: 아, 너무 좋았습니다.
0: 시간 조정을 엉망으로 했어요. 오늘은 그랬는데 한 시간 네. 동안 조금 여유롭게.
2: 그렇죠. 네.
0: 수빈 씨 이야기 더 듣고 아유, 음악도 좋습니다.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모셨습니다.
2: 네.
0: 아 근데 오늘도 그냥 오시지 않으셨어요.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2: 네, 맞아. 오늘도 라이브 준비했고요.
0: 감사합니다. 네.
2: 그래도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 아침이긴 해가지고 예. 그래도 오늘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보다 조금 네. 예 그쵸? 나아졌으려나. 완벽한 라이브였는데.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바로 갑니다. 수빈 뮤직 본격적으로 한 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음악을 골라와 주셨을까요?
2: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학창시절 나를 지켜준 노래입니다.
0: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제가 이제 음악을 카테고리처럼 해서 음악을 들었던 때가 사실 요즘은 그러진 않고요.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좀 원할 때 노래를 듣지 뭔가 매일 듣진 않거든요.
0: 그렇지.
2: 근데 예전에는 정말 제가 노래의 그 틈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이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노래면
2: 맞아요. 네.
0: 지금의 소수민을 만들어준 어떤 영향력을 끼친
2: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0: 뮤지션들도 네. 만날 수 있겠네요.
2: 맞습니다.
0: 자, 학창 시절 소수민을 지켜준 노래 우리 수빈 씨의 학창 시절도 함께 들어보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 만나볼까요? 곡부터 뭐 명곡 나옵니다.
2: 맞습니다.
0: 어떤 곡인가요?
2: 스티비 원더의 레이틀리고요. 제가 어릴 때 사실 가장 좋아했던 가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0: 명장이시죠, 명장.
2: 네. 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다니던 학원에서 이제 그때는 늘 이렇게 노래를 평가하는 자리가 달마다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 노래로 제가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제가 이제 엄청 영상도 보면서 따라도 많이 하고 스티비 원더를 그리고 선글라스도 괜히 껴보고 왜냐면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따라하고 싶잖아요.
0: 그렇지. 그래서 완전히 카피하고 싶지.
2: 네. 그래서 네. 그 사람의 움직임, 목소리, 떨림 하나하나 다 카피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0: 살짝 보여주세요. 뭐 어떻게 했길래? 저 이제 안경 빌려.
2: 예를 들어 이 노래
0: 안경 빌려드릴.
2: 저 너무 사랑해서 이제 이러고 노래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노래도 약간 왜?

0: 뭐 이런 느낌으로
1: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의
0: 그쵸
1: 보컬 네. 스타일이네요.
0: 이때는 스티비 원더를 너무 그냥 따라하고 그냥 스티비 원더가 되고 싶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 노래고요. 아.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의 제가 이렇게 노래하는데 많은 뭔가 연구와 탐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해준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스티비 원더는 진짜 대단한 뮤지션인 것 같아요. 저 맞습니다. 연습할 때도 스티비 원더 무조건 있었고
0: 네.
1: 저보다 선배님들도 연습할 때 스티비 원더는 있었어요.
0: 맞습니다.
1: 근데 지금도 있겠지?
0: 지금도 있을 거예요.
1: 지금도 있겠죠. 네. 자, 스티비 원더의 Lately 우리 소수빈 씨의 학창 시절 나를 지켜준 노래 첫 번째 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0: 자, 또 명곡이 흐릅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싹 바뀐다고? 두 번째 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조성모 선배님의 피아노고요. 이 노래를 제가 참 초등학생 이럴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우리 가족들이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아마 아버지 어머니도 노래를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셨고
0: 정말?
1: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엄마를 노래로 꼬셨다라고 들었어요.
0: 그러면 뭐 예 DNA는 아버지 DNA를
1: 아버지가 하모니카 불면서 어머나. 엄마를 꼬셨대요.
0: 뮤지션이시네.
1: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은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고 그래서 주말에 항상 노래방을 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아버지가 참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듣고 싶다 그러셨어요.
0: 가족이 야, 그 노래 한번 불러주라 하는 거는 진짜 찐 칭찬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 노래가 저에게는 참 그런 의미가 있는 노래고 가끔 꺼내 듣곤 하는데요. 이제 근데 그 후로 이제 조금씩 변성기가 오잖아요. 예. 그 뒤로는 못 부르겠는 거야.
0: 이 노래가
1: 너무 높아요. 네.
0: 이 노래가 저도 사실 조성모 선배님 좋아하니까 네. 커버해 보려고 했는데 높아요.
1: 맞아요. 네. 이 노래는 지금 제가 부르려면은 정말 많은 뭔가 여러 가지의 뭔가 그
0: 장치들을 좀
1: 도핑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노래인데요. 예, 예. 그래서 이 노래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학창 시절에 또 영향을 줬던 나를 지켜준 노래 두 번째 아버지가 앵콜했던 조성모의 피아노 듣고 오겠습니다.

0: 그 추억 속에 들어갈 노래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0: 예, 세 번째 곡 어떤 노래인가요?
1: Fly to the Sky 선배님들의 가슴 아파도입니다. 아~ 대표곡이시고. 예. 아, 참 이 노래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불렀는데. 그때도 이제 제 친형이랑 전 사이가 좀 항상 좀 다투다가도 투덜대다가도 같이 노래방 갈래 하면은 형이랑 늘 그렇게 또 사이좋게 갔어요.
0: 와, 음악으로 뭉치는 가족이었네 진짜. 네,
1: 형도 노래를 그때 너무 좋아했고. 그때 제가 기억나요 아직도. 그 광안리에 그 동방 오거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송송 노래방이라고.
0: 아, 송송 노래방.
1: 네, 그 노래방이 있었는데.
0: 본 것 같진 않아.
1: 지하에 있는데. 예. 거기가 단골이라고. 왜 싸요? 되게 싸서. 단골로 형이랑 참 많이 갔는데 그때 이 노래 형이랑 파트 분배 막 하면서 불렀어요.
0: 예.
1: 이때 형이 환희 선배님. 그리고 저는 비교적 목이 좀 얇았기 때문에 브라이언 선배님 노래를 이렇게 파트를 정해 놔둬가지고 불렀고.
0: 플라이트 스카이 노래를 많이 했군요.
1: 맞아요. 그때 이제 서로 막 클라이막스 부르려고 합의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생각이 좀 나는 노래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0: 아, 형제가 부르는 모습도 언젠가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을까요?
1: 저는 요 최근에 형이랑 노래방 가서 같이 이 노래 불렀어요.
0: 아, 진짜로?
1: 네.
0: 이게 가수가 되고 나서 가족들하고 네. 부르거나
1: 네.
0: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부르거나 하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그냥 되게 웃겼어요. 그 옛날 생각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형이 자기가 가수가 되겠다 막 이랬었거든요.
0: 아, 그럴 수 있지.
1: 서로 가수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랬던 옛 시절도 생각하면서 너무 웃기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0: 아, 그 그림도 엄청 훈훈했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곡입니다. Fly to the Sky 가슴 아파도 듣고 올게요.

0: 플라이트 더 스카이 가슴 아파도 듣고 왔습니다. 수빈 뮤직 소수빈 씨랑 함께하고 있는데 깜짝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 관련 문제거든요. 수빈 씨가 직접 문제 내주실까요?
1: 네. 오늘 학창시절 소수빈을 지켜준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소수빈은 어린 시절 가족들과 노래방에 가면 이 노래를 꼭 불렀는데요. 조성모 선배님이 2003년에 발매한

0: 정규 5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이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피아노, 2번 하모니카, 3번 우쿨렐레. 아, 제가 설명하면서 예, 예. 뭔가 너무 네.
1: 예, 저희의 네,
0: 어떤, 터져버렸습니다.
1: 예, 네. 저희의 어떤 퀄리티가 이 정도. 네.
0: 잘 따라오고 있느냐 이거죠.
1: 그래, 그 와중에도 힌트 네. 부탁드립니다.
0: 아, 알겠습니다. 힌트는
1: 어렵죠, 어렵죠.
0: 와, 이거 되게 무거워요.
1: 무거워? 아, 네. 실제로 이 악기를 들려면
0: 이 악기 굉장히 무겁습니다.
1: 그러니까 피아노, 하모니카, 우쿨렐레 중에 가장 무거운 악기. 아, 완벽한 힌트다.
0: 아, 네.
1: 완벽한 힌트가... 힌트예요.
0: 네.
1: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조각 케이크 준비하겠습니다.
0: 와, 대박.
1: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를 할 건데 수민 씨 다음 또 추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0: 네, 다음 노래는 비틀즈의 헤이주드입니다. 아, 제가 이 노래 진짜 이 뭔가 기억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노래. 왜냐면 제가 중학생 때 그때는 그 놀토 막 4교시 토요일 이렇게 나눠져서 격주로 갔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격주가 아닌 진짜 토요일 수업을 할 때 그때 동아리 그걸 했어요.
1: 네.
0: 그때 제가 팝송을 좋아해서 팝송 동아리였는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이 노래를 막 불러주셨어요.
1: 오.
0: 근데 노래를 너무 못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가지고 노래를 정말 못하셨는데
1: 예.
0: 막 해주들을 막 열창을 하시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지만 막 노래 불러주신 게 너무 별로였어. 다들 막 웃었는데 뒤에 나나나나나나나 이 구간은 되게 잘하셨어요.
1: 아.
0: 그래가지고 그 구간을 애들이랑 막 엄청 흥얼거리고 교실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저는 잊혀지지 않는 팝송 첫인상인 노래죠. 네.
1: 원래 선창 불렀던 분이 음정이 안 좋거나 못 부르잖아요. 기억이 더 나요.
0: 맞아요. 발음도 되게 안 좋으셨던 기억이 나요.
1: 그래서 우리가 군가를 다 외우잖아. 군가 제대로 부른 사람 아무도 없어.
0: 맞아.
1: 무슨
0: 맞아.
1: 음정인지 모르겠어.
0: 맞아 맞아.
1: 자, 어쨌든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 죄송합니다. 비틀즈의 헤이즈드 이 노래 듣고 와서 4부로 계속 이어갈게요.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수빈 뮤직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3부에서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1: 네. 저 소수빈이 어린 시절 가족들과 노래방 가면 불렀던 조성모 선배님 곡 정답은 바로 피아노였습니다.
0: 와. 아, 맞춰주신 다섯 분께 조각케이크 네,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빈 뮤직 학창시절 소수빈을 지켜준 노래. 아, 그 시절의 명곡들을 들어보니까 저희도 같이 추억으로 싹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곡은 드디어 수빈 씨 라이브 선물을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1: 네.
0: 오,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이번 정규앨범 늘 그래왔던 것처럼의 타이틀곡인 노래고요. 타이틀이 두 개예요. 근데 네. 그때 목요일에 불러드렸던 노래 그리고 이 노래도 타이틀인데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되게 그 이별 후에

0: 겪는 이제 그런 후회와 그런 감정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가지 말라고랑 또 반대로 되게 신사적인,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으로 인사하지 못해서 미안해. 마지막 인사가 되게 별로여서 미안해. 이런 내용의 노래고요. 이 노래가 좀 라이브가 어려워서 아침에 부르기 참 굉장히 지금 좀 긴장됩니다.
1: 예. 네. 하지만 우리가는 가지 말라고를 들어본 사람으로서 믿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석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라는 정규 1집 타이틀곡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먼저 비긴 어게인 그 촬영하면서 앨범 발매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듣게 됐습니다. 아하,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소수민 씨의 이 아침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라이브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뒤에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해. 노래할 때 네. 어떤 그 맛에 빠져서 나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그런 걸 느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목소리가 멋있는 부분에 음정이 쫙 지를 때 쾌감.
1: 네.
0: 뭐 그런 것 때문에 와, 나 노래하는 거 좋아한다. 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 아, 네.
0: 수빈 씨는 어때요?
2: 저는 제가 되게 막 의도하고 노래를 부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오래 연습을 해왔고 이제 노래를 대하는 그 자세가 어느 순간에는 되게 당연한 거라는 게 된 후로는 라이브를 하는 자리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방송에서라던가 이럴 때 막 여기서 이렇게 불러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되게 방해가 되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노래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오는 그 노래가 끝났을 때의 그 아 내가 해냈구나 하는 그 기분이 있어요.
0: 그래.
2: 그런 맛이 되게 큰 것 같아요.
0: 오히려 엄청 정제되고 엄청 정리를 많이 해서 디테일해진 보컬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라이브하게 노래를 하시는군요. 그러면
2: 네 맞아요. 그래서 라이브가 다 좀 달라요. 들어보면
0: 아 진짜
2: 네.
0: 미안해요. 그럼 전 들을 때마다 너무 똑같이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2: 또 이제 뭔가 사람마다
0: 너무 디테일이 달랐구나.
2: 본인마다 약간 그런 기준이 좀 있잖아요.
0: 있지,
2: 근데
0: 있지.
2: 제가 생각했을 때 막 당연히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주일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뭔가 좀 다르게 하는 그게 좀 느껴지긴 해요.
0: 진짜.
2: 네, 라이브 할 때.
0: 야. 근데 이 작은 디테일 우리는 뭐 큰 결로 들었을 때는 오, 너무 똑같이 잘 불러요. 하지만 그 작은 디테일 때문에 뭔가 또 신선함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그렇게 수빈 씨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가지 말라고 라이브 할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편안해 보였던 건 제 기분인가요?
2: 이 노래랑 가지 말라고의 차이는 가지 말라고는 전혀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싶어라는 신경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노래.
0: 그러니까
2: 오히려 감정을 쏟을 수 있는 노래지만 이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같은 경우는 되려 뭔가 좀 꼼꼼하게 노래해야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는 되게 그 일직선이잖아요. 단순하게 가지 말라고라는 이 말을 전달하면 되지만 괴말근은 끝까지 갔을 때 결국은 이게 완성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제가 이걸 잘 유지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게 무대 위에서 한 곡으로 모든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중력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수빈 씨는 이렇게 읊조리던 노래를 하지만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 예, 약간 이게 물결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수빈 뮤직 라이브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학창시절 소수빈을 지켜준 노래 다음 곡 만나볼게요. 사랑이란 게 어쩌면 아, 이 노래가 나오네요.
2: 네, 이 노래는 성시경 선배님의 더 아름다워졌고요. 제가 또 너무 감사한 기회로 이번에 또 리메이크로 발매를 하게 된 노래이기도 하고
0: 네.
2: 제 이 노래는 진짜 제가 그 학교, 그러니까 학원에서 노래 연습을 할 때 저에게 현실을 알려준 노래입니다.
0: 어떤 현실을?
2: 가수가 쉽지 않다. 너 가수 할 거야? 너 이 노래 제대로 불러. 그러니까 저에게는 되게 벽 같은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친구들과 그 당시 학원 다니는 같은 이제 남성 보컬들 있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 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각자 불러도 보고 이랬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고요. 이제 이 노래를 제가 그때는 너무 저에게 그 아픔을 줬던 노래인데 시련을 줬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 이번에 이제 그 방송 타방송 그 프로그램에서 또 성시경 선배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0: 그러니까
2: 와 그때 오는 그 뭔가 좀 눈물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0: 감회가 다르죠 확실히.
2: 방송을 하고 노래를 라이브를 한 다음에 이 방송을 친구들과 모여서 봤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혼자서 울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0: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
2: 애들 다 너무 잘했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니고 그 이후에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긴 하지만 다들 너무 좋아했지만 근데 그들이 가고 이제 혼자 그 예

0: 이전 생각을 하니까 아 맞지 나 가수가 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그때 너무 꿈꿔왔고 절실했던 그 모습들이 이 영상 보면서 이 음악 부른 걸 보면서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나 고생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다독여준 기억이 납니다.
1: 네. 네. 그 이어져서 이제 시경이 형 너튜브 채널에
0: 네,
1: 같이 듀엣도 했잖아요.
0: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형이 전혀 부를 생각이 없으셨는데
1: 그러니까.
0: 후배들이 자꾸 아, 선배님 해주세요 하니까 또 마지못해 또 해주시더라고요.
1: 아.
0: 근데 또 이제 듣는데 녹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잘

0: 맞아요, 맞아요. 저는 듣고 자라왔고 따라 불러왔던 정말 한참 어린 후배 동생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맞다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게 저는 너무나 큰 사랑이었습니다. 네.
1: 성시경의 더 아름다워져. 아,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또 걸그룹이고 또 은지 누나가 그렇지. 메인보컬로 있었던
1: 네 정은지 씨가 있음
0: 네 그리고 지금도 대단한 게 아직도 계속해서 에이핑크로서의 활동을 또 하면서 또 누나는 개인 솔로 활동도 하잖아요.
1: 네
0: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그때 이제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같이 이제 학원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오디션도 같이 보러 다니고 하다가 누나가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뷔를 한대요. 서울을 가야 된다 해서 제가 그때 되게 엄청 서운했던 기억이 나요. 와, 나 그럼 나 어떡하지? 뭔가 그때 당시 같이 그런 꿈을 키우던 어떻게 보면 일군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이제 그때 누나가 먼저 감으로써 남아있는 저나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 너무 큰 자극을 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누나가 그때 몰라요로 데뷔를 하면서 진짜 좀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약간 꿈을 심어주고
1: 그렇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0: 네 그리고 인기도 엄청 많았고
1: 아 어마어마했죠.
0: 그래서 누나가 핸드폰을 뺏겨가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막 아이팟 뭐 터치 막 이런 걸로 네네. 톡하고 막 이랬거든요.
1: 그거 밝혀도 되나? 몰래 한 건데?
0: 뭐 어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뭐 나 말하면 안 돼?
1: 돼 이제 되지.
0: 그때 이제 막 간간 이제 이렇게 소식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또 이 노래를 또 가끔 또 이렇게 흘러나온 때 들으면 그때 생각이 너무 나서
1: 맞지.
0: 너무 좋아하는 또 명곡이기도 하고 해서
1: 진짜 잊을 수 없는 노래이기도 하겠네요.
0: 맞습니다.
1: 같이 훈련하고 공부했던 누나가 네. 진짜 올라가서 대스타가 된
0: 맞아요.
1: 예, 결과물이니까 에이핑크의 네. 몰라요 이 노래 계속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0: 다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원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수빈 뮤직 1시간 동안 달려봤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어떠셨나요?
2: 제가 일단은 아침에 이렇게 저에게는 굉장히 미라클 모닝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게으른 후배가 또 새벽까지 늘 일하고 이렇게 좀 늦게 일어나는데 또 선배님 덕분에 아침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럼 아침에 계속 나올 수 있겠어요?
2: 그니까 이제 근데 가끔 나오는 건 좋은데
0: 말이 왜 이렇게 길어지나?
2: 가끔은 좋은데 이제 또 제가 원래 2년 전에 나왔다가 작년에 못 나왔어요.
0: 그렇지.
2: 작년에도 한번 밤낮을 바꿀 기회가 있었는데 아. 아무튼 또 오늘 이렇게 저는 아침에 뭔가 일어나서 하는 이 자체 주는 이 에너지가 그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0: 좋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2: 또 그리고 이렇게 굿모닝 FM 나와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침 라이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0: 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 네, 그래서 너무너무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또 기회가 되면 놀러와 주시고요.
2: 아, 네 물론입니다.
0: 자 이제 수빈 뮤직 마지막 곡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창시절 소수빈을 지켜준 노래 마지막 곡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2: 마지막 곡은 네.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마이 스토리입니다.
0: 아 마이 스토리 노래 명곡이죠.
2: 이 노래 진짜 이 노래를 제가 그 어릴 때 그 옛날에는 그 MP3가 보급이 되고 좀 저한테 오기까지 좀 걸렸어요. 부모님이
0: 아 그때 바로 사지 못했구나.
2: 부모님이 안 사줬어요.
0: 그렇지 쉽지 않지.
2: 쓸데없이 뭐 그런 거 사지 마라 막 해가지고
0: 진짜 쉽지 않았어. 그때 네. 뭐 게임기 사는 것처럼 못 사게 했어요.
2: 맞아요. 거를. 그리고 부산이다 보니까 좀 느렸어요.
0: 아, 그렇죠.
2: 문화의 전파가 느리잖아요.
0: 서울과 한 1년 정도 차이 나죠.
2: 맞습니다.
0: 아, 진짜 1년 정도 차이 나요.
2: 그래서 이제 그때 학생이고 이러니까 그때 근데 엄마가 워크맨 CD 플레이어를 집에 항상 갖고 계셔가지고
0: 네.
2: 형이랑 용돈을 좀 모아가지고 CD를 하나하나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첫 그 앨범이 이제 브라운 아이즈였고 그 다음이 브라운 아이즈 소울이었는데 그 이렇게 아직도 그 옆모습으로 이렇게
0: 그렇지 그렇지
2: 이 흑인의 옆모습으로 있는 이런 CD였던 것 같은데
0: 네.
2: 그 CD에 있는 곡입니다. 마이스토리가 네.
0: 그때 또 추억들이 쫙 오는군요.
2: 네 맞습니다.
0: 아하, 요 마이스토리를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마이스토리를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태입니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빈씨 아직도 할 얘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2: 네.
0: 그러니까 꼭 아침에 다시 와주세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네.
0: 조만간 저희가
2: 네.
0: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 아, 네네 좋습니다.
0: 당황했어. 눈빛이 흔들려.
2: 네.
0: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ood day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2: 네, Have a good day. 네.
0: Have a good day 이렇게.
2: Have a good day. 네.
0: 자,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2: 토종순대.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까만색 동그란 샌드 사이에 하얀색 크림이 들어가 있는 그 오래된 과자 다 아시죠? 얘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과자 중에 하나래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오래땡의 희한한 맛이 많답니다. 뭐 그 안에 있는 크림이 수박 맛도 있고요. 뭐 고추냉이 크림부터 피클 맛까지 있다는데 아우 나는 그냥 줘도 못 먹겠다 싶은 이런 기상천외한 맛을 왜 만들까 싶은데 놀랍게도요. 맛이 희한하면 희한할수록 오리지널 오래땡의 판매량이 쑥쑥 오른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찾아서 기웃대봐도 결국 나한테 익숙한 것이 최고다 이런 얘기일 텐데 왜 저는 갑자기 라디오가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9월 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